Dar jatsa ngayga yang karo yinaya.

Yang

Yang xie xie le ri pa le ji xie wer ri shi ga ya

Yang

0: 릴릴 람뚱 샤무 람니 켈라 캅슈고 돈칸
1: 릴릴 람뚱 조무 쳔니 켈라 산더브 쉼칸
0: 릴릴 람뚱 냔무 녀끼 켈라 샘큼 쩔칸

ཁྱི Tena kar sang tang dar na telong zong chonyin war kum di nam dan di laram chi kar ga jie chu su sung lo kem. Haji da nga chu rang xing ga sa cha mang che ki zang chonyin nam dong ar gong di nga chi kong wab tang kan dan da chi ka chen di ma zo wab tang kan dan da nung mung hang chen di la yo kem. Di chen ga chu di rang ga war kum di nga chonyin da yung sa cha di tg dan chonyin na kar ga di bji ga yung da zi ga zi yung nam dan da zi yung chi kong dan da di dang zhok da dang lam zhong yung dung na dar rung kong da xin min dan da nung mung hang chen la su kwan da yo kem. Di chen ga ban dar gan chonyin da yung shuk ya mang dim dra zir shi kong da war kum di dim dra di yung jik shung da li 자주라 동토레 존다잉 하정가 치게 대동 한다 주 대랑 양거네 존이 나라잉 혼 혹시 바트레 나잉 주랑 신게 사제 고르즈데 그 아르진다지 컹총총 밥진난다 카친데만 밥진난다 영 사제 라키자 존 존이나 컹당 좀좀 밥진난다 너무 그남식 혼단데로 요케티 징 루퍼가니 프르다 주 아르컨데 존이나 뜬버니 많이 섬스가랑 컹데랑 신게 사제 멍체히던 존이 나잉 지 컹업던 가는 너무 그남식 이런데 요카 대칭 디 아르컨데 동 주고 다등 이슈 야문 좀 러스 세콘다 판다 청마긴 담드르 된지 그 정도니 특별히 자주라 땅토래 주인 하천가치게

0: 망아요니 너무 찬다래 대칭가 다 덕버가게 다 숑다는 야마라 다 상징 너무 나카는 야마라 요구리 다 흩버대라 잡서 지던다나 저는 콜라스 콘데레 지금 망니 너무 찬다래 라다 좀 돌가라오니 지금 듣고 왔는데 세진한다 다 회녀진아 저 단디 영 상징은 많이 니브시가 단디 땅친 나스 콘 요소 다 자르톤니 하는 요소 왔는데 세진던다 남나 지르카르코 친단다 단도 목 상설라스 콘데 요케 된도 상징은 많이 특특 편이 롱 그거 왔는데 세진던다 단디 왔는데 나 남나 회녀진아 저 녹음 글라스 콘데 저거 花龙江王江各色景地玩儿更多呢，听说熊河个更山就收色景地玩儿更多呢，把龙宫木个拉斯公呢，也是二特最高的，但得啊，就名次拉斯公参政更多木个恰拉斯公呢，因此地景个，他熊的呢，要不然就更个本大城嘛个，咱们做了东土人，听阿龙口口人就就用，还真个起个。 야르세딩게
1: 진짜

레이트링 산칸나지 드나치 와르컴다니 덤즈르쇼 디 흐사른지르 세군우 참바 통디나시 디드나촌 디나 덤즈르 땅데와 근다모 흐사른지르 자르 코르즈고케 드나초 데르군이 좀다 땅 양치르 랑싱게 다 안디 자용가 남른 동데 르그드샤 제레스 드나 데르군가 데스르 단디 지그니가라 칸나리 남른 달 르그드샤 제레스 고케 드나 다탕 남른 르그드샤 와디 양 악치 공성 마동 공디 기년정 업드나 돔츠 집요만 언정 남른 체치르 바로 왔다 원코시나 돈리 고르모 섬자랍 자친다 파르제레스 파르츠르 드르그지나 랑남 테이 랑남 체이 남게 다른 공대 상례 고르 특당 당 총 니르 거당 특당 당 총 숨심 파르제레 다르틴 파르스다 지나 남은 파르제 랑남 총 랑압치드 비 체 남게 알금 공단 고르모 조제라 차가랑 안 넘어지 가지요 계속 니르톤이 자트콘 니 다르티 오라 남 공다 그 통업 제르시오 오므 원정 남 공 파르스 몽 왔당 측비 남방 원 받당 춘 통 지금 파르 왔당 통 같이 측바 통 같이 그 시바 지지 내서 통비는 다시비 다치도 달리 남은 망시 고르긴 기디브 가요 계속 오케 나초 데르공가 디스트리니나 종다 땅 양치르 다양데 남른 동데 르그샤 제레 예세부터 다성 아주 남른 동데 영 아른공데 잼토른 로지라 세고케 딘트원 도무조 근데 전이나 주 사동 동치르케 접디 주가 단데 남른 예토 야는 거 큰데 그 다 저 간천 저 동다 칸데 비시고니 다 저랑 같이 그 이나른 다 같이 님만도 저랑 큰데 남른 거 등급 갖고 차르코르즈가 저다 만든 이나른 다 이나 텐돈도 시 오케 같이 그라 근데 저치가 다 그 치트크 님아 그 와르컴데 전이나 영 단데 그 저 와르컴데 다시테 다도 세콘 와른데 남침동더니 영 아다 영 번다전 전이나 그 로그징도 그 아르탕즈라 영 그럼 그런데 마송 다든 다든 그래서 들은 송 다든 지금 뒤는 그렇게 돈이 그렇게 단디 단 그런 코르듬든 치송이다 다서 다든 다든 이 도목이 좀 선다리 예수 때 쟁 그렇게 돈이 나라 영 영 차발아 속합 좀 단도 목이 영 하게 이제 뒤 쟁이다 주 다른 돈이 좀 코르듬다 속아 치송 내나란 라게 다 치모이 나라 긍 다르증 단디 로정도 같은 거 예쁘던 조준다 영 하정가 같이 노 단도 많이 등나 영 그렇게 차발아 속은 돈이 너무 차라 속한다리라 안전에 따가 분단된 손이나 그거 럭등된 손이나 영 하나 뒤선다 다이도니 단단 뭐 찬다리 예수 뒤째 인가 단 뒤라 칸다니 다 영 아초가 다 다단 손이나 농 그거 럭등라서 건데 그게 셰프스 셰주가 단 뒤선데 다준다 영 하진가 시가 다지 셰프스는 많이 됐던 영 뒤선 고송나 안된 손이나 영 그거 영 조는 거 럭등된 손이나 영 그거 단 니와 지나는 자기 영 안된 이 타는 그 차바라서 건데 뭐 자좀 너무 찬다리 뒤째 근 나오기 정도니 자부조라 동트래 주 하진가 시가 디로 저스가 다른 거 칩딩 거 너리 가신다 영 아주 단디 먼저 그 단도 먹어 멤버 저 그 단도 먹어 너무 그 롱크르즈 그 난데 저튼 거 듣고 든 데스 거 레이터는 이는데 그건데 뭐 진다 저는 요건 영 너무 저렇게 송다 다영 그 차바도 토통지 디칭 단데 손이 나라 영 단도 먹어 다 홍스럽 거 다든 만난 데 거는 안다 너 찬다 영 하정 영 너게 숨은 데 그 등급 그 찬데 손이 나 영 하정 그 영 아주 정말 좀 동시에 거니 단디 숨도 그 단도 그 등급 그 뽕째 터비 거니 너무 찬다래다 Ты ну, черти, когда...

0: 아
1: 리에트링

0: ཁྱི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아주 그 영웅이 아주 천도 동료 말이 세그라라 디 다다라신 그 년란사가 사제디 디 아주 역시 좀 다 역시 동체 그 좀다 미에슬 요르레라 나
1: 리리
0: 아 디인도 다 디에동 제데니지 아주 달로지 미사르다 드친 장제르 디모다사 사지 모버지 리탈레라
1: 라서
0: 디니 디다 토마치 다당 아주 라시기 년라서 달라르 폴 디모다이 선나지 실레 제사마도 미사 디니 칠티아나지 사마사지 요사지 너는 두사 요사 라용 라디오
1: 他等到去从马来的上药来了。啊，来来来来来，特级车，他那就得出这个，得人个连参的通通的人就来，但么，他那中啊，从连参的西个，他特级车稍微，呀，那是，呀，他那个队伍在这里。 야스딩게 산칸나게 데나티 초치강기 데랑가렌 산다 동참다니 조고 렌산리 솜드 바탕 돈점밥 자히 돈드 바탕 솜딩 앵커 사르자 자히 등 자히 돈드 바스타르크도 담전 조등 치 다르클 응트 세랑 등 손마렌 첸치네
2: 포르문 워클 알롱 팅게 쇼비 산게르
3: Nyankunamba, Chetsu.

ཁྱི
རམི གོ དུན སོག

0: 이거 또 머리 어떤 거나 대통령이 떠나 이제 잠바는 세우 가는지 나 그니 캠페인을 빠 가는지 또 모여나 그제 여자들한테 어제 대통령이 그 대한지 그 여자도 맞으나 어제 이남의 대통령이 그날 다 기타 찍어 주는 산이 망속고 또 다주고 또 뭐 찍어 그 것도 다 이쪽 가자세 당마 다 다시 좀 그 가이 장사도 가이 세주다 다 산사 년차 카프타 주니 시트마스 콘테스트 이나 또 찍어 그 것도 또 뭐 가자다 세고 뭐 또 다 같이 같이 찍어 같이 찍어 그 니와르다 산이 망속고 다 뭔데 찍어 그 다 같이 이 같이 대통령 대한 바티 대통이 다 찍히나 다 다 샘증거다 세주고저 타오늘 가이가 다티 한치거티 고름는 거다 다른 거 참을 근데 히트 사모즈 찍고노다 그냥 참을 찍적가 남바즈르모 같이 산이 망스과 뜻다주 스트 찍히도 다른 같이 참모 타통 거나 같이 다 찍거 아자차거 급지 고지 타통 거지 아자차 니타 타통 이 미녀르카 타통 이콘마 아니 야샤 그 고기서 했던 거다 다시 이제는 또 참 다시 교통 접당 그 로가 교통 아 찾으라 동자치 교통 좀 넣었다 뒤는 거 가이 담직던 가는지 대한치 그 가이 영 디스 교통 살랑다 간지 또 뭐는 대한치 참라 손도 넣는 거다 다 야샤 그 고기 이제 했던 거
1: 아니 아 다 문세다 손지나 저 대통아 다우는데 멍치와 저 점라때 조고노고 조돈데 더 조고노고 때 다 도덕이나 판사는 니가 너의 어느 니가 지금 다그무 너의 맨누구 니르카가 홍가 마마타노 데모리 다치 다 꾸니시 꾸노 남반다 다우이니나 갈성대라니 나사니가 뭐뭐 죽고초니라 안데 또 그리노고 니지 만주고 욕스르크 대나 다 마오빠 침칠 제누가 고름때 띠소나 다 샤와 칸탄칸즈글이 당인다 무즈글리니안지 마레카무즈 리니안지 마레 니힐이나 니엘음나 태토아티 노터리 담오게나 노파테타 담오게니나 참체프타 아 룬담오즈가이니나 총칸나네데 고탕타스고노가 참만지나나 대지 지금이지나 지금 참르 힌요가 진단가 초 초니니나 참게 그샤와 말리가 아니니 아랑그랑게레 즈그즈가 심주고 뭐 아트그랑자레 즈그즈 요크 모레라지 아 따담오 남바 카니야질이 대탕이 참게 그샤와 말리주 다 근초 소르타이 Chimbil Hobjonde Sonata, Tignantan Lantinina, Sojinga, Chopatamagalamina, Chimson Yuga, Lamkandeshi Jomo, Tena Chechakinina, Tamam Chamkan Etani, Gisambagal or Tuni, Takunga Lipshipa Gambani, Tana Jumi Art, Shawan Tamchel and the Trina Kirijan Bapai, Shawai Polino, Nindan Tartarin, Sandalangun, Jasin and Kanambag subsidy, Chechala Quadrinchini, Cheranila Sunina, the Kondina Shawali Luchimus Gorswa,
0: Tanga Yung Lu. 로 근고스자
1: 초랑게 존진나 다 지금 로치크나 지금 조던 처머즈 터줘이고
0: 아리 나 다른지나 럭터 큰나 살이고 뭐 단지 돈 익상가로 니 럭터 교즈 아즈비아트츠 잠리즈 아즈비아트츠 잠다 산윤다 닌스가 리카 디고노 티순디나 찬유니스카 니니엘리고 탈리온트랴 상망이 크리고는 마야 나 초인지나 총건 리르과 오늘 대한적 센지파 오늘 들고 좀 냠기다 초 닝고자 존 닝고주다 나노 즈피라 트치즈리스
1: 아리 아리 코니시아 코노 아 톰코인지나 파츠 좁제우 뜻을 아 총홈 좁제부 머리나 파츠리나 찬임가 로치크나다 조지 특조 조라카니
0: 다스르가 저 교진데 교즈 가와 하와 알럭트르 교즈 케기 좀노 아 교즈 하몰이 너께 양자 교즈 디카다 마리오너 아 교즈 다 그치 제친기나 욕바 다 그치 뒤스 그 교즈 세교 뒤스자 통너시 다 교즈 가몰 디노 데 크존 땡기나 야 교즈 자 가몰까 양 그스 습들랑에 양티어가 처음에 인디아라들가 사오이데토야 안터키안 교즈 디코노 장카나모 용노 자만죠 교즈가 가니모 까지 그제 까몰이 온디 좀 그다
1: 교즈 까모 카크리디나 아다와 치리니리 아다와 스미리지리나 교즈

야다들 신담제 냥녀위 나청시 적서 치소 총마데 모이나 쪼치담비 혼도로 몬데겐 제르크 등도가 다 땅이 다영 초총망아 초 탐마근노게 히르크스라 청청스테 촌훈 우스클라 롱친제 나청시베르가슬 타통 렌스능니 한든 좀송 아이나 렌스능은 돈슴바 아치노르 서인

0: 야, 대령 주정적을 담고이 동무 쭈응암불 라플릉멍 초고니고물 담히멍 뜻이르고 야, 저보송청치 담고인 담고스 고뇽스 야, 담고인 그 층이 능도 나지 마시나라 저보송청 청마가 싸우리고 타비올라 쭈응암불 라플릉멍 초고니고물 담히멍 아, 다 초니 과즈가 초능진아 다다그능난 담다영나 간히글라스 과 마즈기요노 아다주보 총총 총마그 히슬능신데 대등 접신데 멍안파스가 초능진아 아다 라블릉 망아다서 근드니셰코노가 라블릉데 쳇그레트서진아 다 크르게셰코노가 스카차테 인진아 삼로 마등아 머브진아 ата пан тхума тхуте самлу матанга датанги нёжембагы калацг жинанда ямна нёжембагы нэнсе жинанда ямна та дундг мандава намба нацг шенрела тена топ чунчун чишена мэте тг кар ди эненг ямна арынги самлу шимо матанга хтгшил сау майе датанги нёжембагы шэшэку цхна нэмбам ямна тела илчишэл ырунгэ ре дэнджинада штамхуин дэгнэнгни ачо шэконог лавшарэ хтюнгэн бэр лавлынгмэн чог нёгмэр дамхымэн штамхуиньямо 这个是我喊个人行者中安吧这个才能满着呀这不从从去当混的梦是过娘子人家那样去第二天的过人的那个当回子来了都会的主播这个地他说我这样你们这个大当你人家是更疼你呀这里有吧
1: 三路个是等南扎个，要么确认个是九八个是等南扎个，那么呢确认个是九八个，人的各种原因，要么冷热个冷下个前年确认个，冷顿子个穷子们晓得疼那个，怎么个主播是这就大讲个搞起个，第三个大主播是我的，半个元八十多个是的，这是哪里？半个元八十个会冷过顿，这是个的，这是哪？ 主播是俺这个人住呢，确认个等个，就把马路吧，都是单位得得用，那单位得得用，人行的三座个。哦，那中安巴的这些个回龙个的人呢，中安巴的这个前马单位是个回龙游客。给得去主播安巴这个这个等人行呢。 조보드가 다초 샤와 체즈이나라 카트니 털 많이 말아치자리라 체즈가 뜨지나

0: ཤ་པ་ ཕ་བི དན་ཆ་ཡིན
1: དེ་ཡ་ཏོ་མོ་དི་གང་ཆ་ཡིན
0: ཟོག་པོ་ཆང་ཆང་ཐོ

야 나 좀 접어서 되나 대전 거기 가르콘 거 참바 정도는 능아 아직 그 접어 총총서 등 접어 총총치 파마 남버 그것이 우진지 잠킹 샹툴지 지르비 워무르 정비 전이스 거는 거 회찬 되는 능니 좋는 거 마치 스타트는 근리 같이 있으니 너무 그 희샤 통즈 정말 냠줄 샤줄

야도보총총 철라 아랑닐라강위 푸슴식 요땀 말라 푸슴 메치 문허르제 초알라 산능지흥 쪼낭잉 아랑신지 냠조세시 푸슴 유에징 문던지라라 바슴 마시치 아리스트체니 등글시에서 Pusim damba tang, te la basun xie jene, shtig la shtig tinta chup jeng, te ne shtun hum palvi zhema yin sir.

0: 디능게 타히 시긴시 아니 인지나 말라 푸스메치 멍허지 초알라 선능지흔 조능잉 아릉신지 냠조 푸슴 유정 문든 저발라 바슴 마시치 아리트 체니 딩글라시아스 노거쟁게 푸슴 담바등 딜람 바슴 셰제는 시글라 시그든 더접징 데는 조능 파위 제마인스 푸슴 담바등 푸슴 문든 저브 바슴 시유스 스민지나 키 젠당 냠질시니 강니지 판슬라스거당 즈금시유데 니 아릉루 아릉게신데 근당 탐버 셰기 삼율 티젠게 존승 징메바는 회마스징 제뉴데 동니와인 초체 강릉식거 쳇데 아릉니르 추고당 아젠은 아만버는 좀비 따츠미나 Мэтэнг джи лхашэнг, ганда джэнюм тэвшэнни, шуонхн юнг рэнгсэн джи адамбэрэн джирва янсэр. Ажэ, мэцэр нюу мэбэр тугюл. Чул дарун лу жуэнби ананда хи мэтэвла, махи чэнг чухтэ. Са ян ян намшэ гэцэй, дондэг мэнгбу шэгла нюу мэба хи сэлбэ, нар суэнба дэнгштэнни, чуэ джи чэнг. あなんだしとに。今月ジャフトンで上院にな。しかし、ウチンが人が文明長びチェイクトル。主人が必死び、心肝動もしゆばで、だこ人にじ、ジャフトンだとら、たくで、あるりゆせ。
1: 门庆不是阿龙庆等站里头站这么久啊等确实讲啊阿里是更加有门的几不是阿里娃七七娃的呢头皮能的却拉着弄单节的人确实说弄呢阿次的村呢是干的了不是林巴里经干了七弄个先个地南等阿里更阴阳端的个起码穷生更拉差经
0: 若能单比没学下节呢我去去了将比而且这个人的人的主播重重其中大大小娃七十五岁吧应那头在更新的月经而人给错位可以的你而人来恨为说能的你也比门的些 야디나디츠징기영데릉가나총시베르가츠타통린츠동츠드닌조란타 린츠드거 좀즈바등 돈츠바노르초등 좀즈간카르와 라자자히 스타클와 담진초등 스치프타클와 손마른친등 응적체롱니인 통지밀린츠능 아초 영시르차용 다데모시

야 내 인도네데랑그 로바남바데는

0: ཁྱི ཁྱི ཁྱི
1: 저도 동주고 고스크브가 아니고 나 아무 처음에 있다 좀 선처해지 되다 아 단년 된지나 그렇게 진노 그 리우들 뭐다 주 고리즈메란 작은 사월 혼일 그 여름들 좀 멋지 그 따와서 그래 랜턴 그 따와서 그 진짜 좋다 다 더 지기 동들이나 다 마음반에 좀 이 친구들 로진이나 대타가 그 진짜 되고 오늘 아 뒤생은 땅 수인이나 단디 심 안할 하이다 했던 단지 돌지 그 샤와 다도 너무나 멋지라 아 다 응기 니슈 요거그이나티 다루 마포스 이고네 나다고 맞은 소리 소나소
0: 다다 정 끝까지 모르 길긴 고나셔고는 대비진디 대한진이다 저기 주 다대랑 님 좀 다했던 이 다와 지기요 그 다와 지그랑 달라 다로 다 소손손진하라는 건이 되나요 지금 답은 만자와 그 군더나 다음 토지긴 대시 주인데 로타인 난자 길긴이 난자 소중 남바인 난자 라는 소소긴이 되나지 네프자 종이 자드이 네타군이 너무 예고요 저 디젠 그 길긴 그 다 제주 로타존 손진아 다시 그랑 달라 다 쇼니 자종라 자드기 뒤쯤에 지키 고르 예고요 나중에 되는 길긴 갑다리나
1: 아니 다 군이 노즈바가 소나지데 단 토르지가 더더 다와치는 나즈니메카 데타나 다와치 그런데 소프라소수 아더니 영어주 시트그인 삼센 소수 시트그지 타브라 그 정통들은 가지 마라 내가 시트가 이 17세 손에 단 그런 거지 아더나 그럼 담스셔 손에 다 실빈나 주로 돈 손에 손에 다 다시 그런데 인지나 다단 그런 거마 아더간 손에 다 좋은 토르지표 레디게 지금도 좀 중요인데 생기 뒤죠 아더니 지금이 예스비 대통이 뜨그는 나오는 거 가능히 그 것도 세트되죠 아 다시산 인지나 다 좋지 아 망지요 키샨도 샤도나 동준도 좋지 좀 아 다시 코니 손에다 아 된지 다시 들어와 있으면 또 삼선 소소인 안 하게 다때 망지 다시 요런 인지나요 진키만도 된지 저도 토르지 그 그 냐뇽지리라 아더니 지식포만도 그런 거 좀 달아서 관 소식도 아다 지식도 좀 막이 샘탈자 단도 지역 동료들 시게 그 진보를 해서 좀 드려요.
0: 어디지?

0: 다 샤인데 즈게즈 토르지가 싶구나 샘나고 논 히라 자가츠기 요나 다가 그르게 샤이게 샘컴 뇽드게 쭈온데 디한지니 샤이즈 다 잔지란데 나 참아요나 샤이 리포라데 즈게즈 다가 이쭈 디토니다 샤인데 지가시기 주고 다득 다 혼주 지나시기 제차가 거 아 참토고 거 토탕을 쳐거 거 다 샤이 그르근 코치 거 그런데 조용 참다 그즈게즈 돌는데 이인데 지다득 디에쭈 디한지니다 샤이 거 초안데 고브즈가 요과리 다 다와식 마르토메가 다와식 그런데 다른 어종이 대사가 빠르게 중독시고든 손진아 지금 만사코 근주고는 란다 쇼린 주고는 란다 너무 뭐 보여지래 자라 요나라 그렇게 샤이그 또 어느 시기 같이 있는 그 쟁거 나와 찍거랑 대샤이야 덕스가 요과즈가 덕다 준다 하청 그 같이 한번에 삼가 더니 그긴디 영결근한 디지스 어느 그주 달로 엄마 알로시긴이 그한율이 좀 더지긴데 지금 제라 저게리 옛날에 디쟁거 주 달로 엄마란데 토르지그란디 시그누그 냠뇽 영난더 소소조 직접 쇼니 띠니 소나그주 단 토르지그 다디기 난다 영나 회터브란드 자종이 난다 든디다 소트라던 침득세 이라는 거 토나 니누그 지 지켜보라는 신거 나든단다 아이고 그 상근도 조치기 돈한 거 근데 종이 되니 그 갑다리나
1: 오예 오예 아 드리다더니 언디 띠소나 토르지 사라와긴 저라서는 아주 저거 강타르창다 아름베 이런 바진 탈로마 그 쇼디그 니와라 영나 아 회룩 니와 알라스 관디 리와 나루 진토니보다 오늘이
0: 야디
1: 이 생긴 데 정말 이거보다 가성 되는 지는 아르진트 다소 트레이너나 다기 팀 성에나 다가 소마 끊는다 단도지 그 가톤 다도 공도 소소 좀 쟁거 소마 그 리슨 베지 등 삼는 친구 돈도 지르 정도 요 그다 너도 이제나 람능스 그라 되게 치즈가 되어는 지금 저라 돈도 커버 에디터라 십자글 아까 생기 소나 준대 인지나 단도지 된지나 아 다 회의 장소 마음 봐 쇼 용 니바 그 소청 줄까 백유니 도 그래 어 대체 대한 아, 또 뭐에 있는 그 소트에나 침성강을 그랬다. 소수 미니 차르즈가 사우즈주도 같이 거래다.
0: 같이
1: 거래. 아, 뒤에서 어떤 저도 나도 또 남반지나라. 다 라라긴 차르즈 다오 그 뭔가 적 소이다요. 영어 지금이 그 동조지. 아, 다 라는 차르즈 미지 다 너무 뭐요. 그 거스터죠. 소 자르진도 와서 나 지금 그러니까 지는 거거든요. 소마가 장디, 연나 가수, 연나 생각, 연나 긴고. 아다 리카 담데 치링 담데 건강을 좋고 건강도 떠나서 소자 등등이 이렇게 된다. 좀 독소수 지는 세트바이나 다 등목 돈이 그런 그 무슨 그 남가지 니트 지리 더 삼시더라.
0: 리리리 리리 그긴 거든 제다 저그 주 나튼 망아리요 저리다 그긴 다 고나샤 코노 주 참다나 바조 그영 그긴 잔디 렌디 그긴은 선진나 참다간 렌디 샤이다 그 판슨 그치 참근이 틀로자 그는 근이 튼들라 속한데 길은이 주 대안진이다 그래서 샤이데 그지 갑다라 또 망아이 주 참다간 선진나라 그 다 석고다 지랭간디 지 샘금이 탈린나 노는 휴는 란란도 모이나 그지 지랭가 다 간터와 그 나 지그 대랑 단조와 그 지그

0: 제일 망하고 저 상고 티겐 그 주 돌직인데 마시고 그 하나 소쪽 남바 그 당 니어트 자지게 고노 그 지금 제차라 아 지금 이거 라카나 건강 요 저 상고 나중에 테니 갑다리나
1: 뭐야 단 디코런 지나 다 통마 저 도마 통마 사차라 요지리 다 하고 이제 그 단전 이 코런 지나 도통 나 친다는데 더 위에 그 또 환기는데 더 위에 지기 코르 다르게 줄어서 것도 뭐 마도 요지 저 통마 니키 소주 요지리 알아티안 지금 영지 염정고 이제 너무 크게 이런 가서 들이나 다 지금 랭고는 니만도 또 그런데 다 주인이나 다 다시 하나로 셰도너 이제 다 지금 인코르니 시마뇽노 사마세진나 통마뇽노 곰치라서 과 통주 노소년도죠 더니 남시기 이제 독타라 어느 그 고인제도 상태 차례자 저기 참바라서 과 송 송준도 공고도 있죠 아 대한지가다 아 지그라다 그런 걸 없다가 특히 맨더나 지그라가 특히 산이 비슷하다 땡케죠 땡 디스타라 통기지죠 아 된번에 이제나요 아 자리동 참바그군이 다른 그 쓰고 뒤쳐도 듣고 거기죠 땡 레슨 연두경주 아 딘더 다른 거 지금 시크디 주인구나 요주 아직 낸주 뒤쳐 남든다 정말 하는 게 일라던데 땡 연구 고리가라 건 삼지죠 아 딘더다 지그라나 조카지 가프린진데다 아 담고는 요다 정말 며칠랑 같이 그 인조주 비사더니 딘더다 자석근입니다 아 지그란주 타서 남급 그 인지그라 네 예즈비죠 아 뜻이 티안지그다 지금 산우 지니에다 다가송다던 다른 게 일랜드 지도야 같이 당하지 다시시가 다지 습된데 이것도 이거는 그렇다 런기 통 지마그다 지금 지금 어디에 자두게 있나 이거나 다 지금 가서 있나 컨터처 더 리슴 더 용도에 좀 뜻게 챔보리 대한 지금 다 다시 돈이 지 아 다피나 저거 단전 들어간 데는 너는 다지 그나든 그나든 너네 오칸 진담마다 또 뭐 그치 좀 더 내가 오늘 또 소마도 이침이 이런 게 심하나라 하위다니 이런 게 되줄이까 이런 게 잘하지 이런 게 뭐 있더라
0: 그게 좋다 난다 소소게 되게 되지 냠조라 돌는 데 주디 한진데 게긴 데랑 글린스는나 고네가 마샤코노 시게즈 나수게 디출 양나 그게 샤와 치즈 좀 나르지 인참디 드 토크다주 다군 주지나 지가 시카리지 양트게 되지 저서고는 나수게 디춘데 고브디기 마타 안다조이나 양트게 되지 홍오란 디마 아진난다 너머라요 그 디챤게 땅 나수게 디춘데 다지게 되지 디추 고브디가 요과리 토크다준다 하청 그 같이 햄버리 더 담치고 길긴 그다 고나 갑다에 고노도 담지 고로 동남바 세마친 진주 나정 그가 챔보리 디나다 대한 길긴 그 주 단 토르지기 샤위 다드 그 거는데 자 저주도 잔다 소이다 땅 그 토르지 그 거는데 냠주라 토르는 이고사 망보리 갑다에 있는 데는 더도는 양 다롱 지 사기다는 단다 양나 고니 갑다에 있는 딩이 타라지 가습 난다 길긴 샤나더니 갑다즈가 통통리나
1: 오예 데이터 단지 또 지금이 다지 소통한 바신도 받아 가야 되나. 다 논일 그 다트금이 되나 지금 조주도 말이다. 다 또 의정을 오라. 돈자 침보들이 다 지금 이나 런젠이기 돈도 못해지가 태워주고 돈이라 안 먹는다 당근 좀 담바르게 치고선 그 아름 당근 라 판비실 튀인 원버만 샤디 사스만 유인 바꿔요 튀인 원버벨라디 이라스과 아 또 뭐나 당아 소인이나라 그 돈일이 빠디 시군도 된다 지금이 손이 중위인 요니스가 소통이 그 요구요나 스타트 하고요 니와도 인디나 텔레전가 제가 된 거는 나는 그 더러시피 망가진다 지금 당근 지금 뜻다고다 지나 랭기오다 단도인다 그게 보이는데 대신에는 티와 뜸을 면서 좀이 다섯 만약 돈 받고 조금씩 주고 싶어 나는데 아직 회로도 나다 그 티스 혼혈이 됐다 아다 샤비 라그니라 지금 도군도 도군데 이제 희비 희럽그 나도 그 희럽도 도군데 제가 지준데 내가 같이 티생 거 도통나 봐 신도 봐 그거래 이제 난 남이 나라 사와 혼혈도 아 만들어 놓을 때 됐지 그렇지 근데 이 바대 가래 이제 나다 아 그런 그 잘 됐다라 심하나라 하위 아 소소 근원이 아다 지금 우리가 rungi ta tsumba rungi je kung ta wana tanjiwe ta nangere ta ti shenge rungi ta kaktuk teta jiwa ka

0: 那么那个，行路的，途经那那大些些路的，小地方经济就是，他一定想嘛的，他就想看嘛啦，说话说说，啊，到底是个过的啦，说话的，么子就那个东西，这个，那说明人家话是给就，但你，但是我那个人嘛，他忙完了，啊，做中南个，他里头南个更新南那了，嗯，他，你要是有你，人比是你。
1: 아랑스 다 쪼개든 다 되는 그 렌스는 나셔 고노 되게 인섬리 아 카톤데 토나 영 지크 기간데 토나라는 거 되게 지금 시출이 나는다 영나 쇼칸이 나 되게 지금 인섬리 고출이 좀 다 한 거 같이 모르세고 대신 더 쪼나 바그 지가 되게 지금 다 자득 가요 과리죠 너도 과든지 레디 길긴 디나 되는 그 렌스는 나셔 고노 되게 인섬리 카톤데 토나 영 지크 기간데 토나라는 거 되게 지금 시출이 나는다 영나 쇼칸이 나 되게 지금 인섬리 고출이 좀 다 한 거 같이 모르세고 대신 더 쪼나 바그 지가 되게 지금 다 자득 가요 과리죠 너도 과든지 레디 길긴 디나 되는 그 렌스는 나셔 고노 되게 인섬리 카톤데 토나 영 지크 기간데 토나라는 거 되게 지금 yaade mo tahidelah.
2: Kheebji ngagna khsunggab dertzi kheliyo.
3: Khsunggab dertzi thobri ghalangla chabiyo.
2: Thobri ghalangna kheebji khtamlariyo.
3: Kheebji khtamji mati lamtun ghanangayol.
4: Khosu kheebji khshalang.

0: 아니 데링가 상글란 이더랑 글렌츠니나 같이 단 토르지기 샤비 자디코라랑 와한데 그 카탕 보고브기 달리 아마 소르그랑 종클 머리금 토름 솜정 우제와 그 괜찮 큰 거 주랭 길긴 말라치브 단시 이컨도에 달리 데랑 글렌츠니나니 잔저드가 통통리인 나 데랑 나쳇단 나와 그 티브 제티 답자 답자다 티파 그 티브 덴땅 업젤을 근달아서 관지나 조 단 토르지기냐 말이 대단한 그 조 다음 토징 데 로톤 남바존 손진아 다와 찌거랑들라 로자 그 쇼그난자 다니 길긴탕 참다 영나 로자라 로툴라 남바존 손진아 다음 토징 데 찌기자 드기고 근딩이 탄나 찌 도나나 냠주고 고사 간다리오 근도 동이 타니 길긴 그 갑다스가 망포리 난소 다니 따때는 글렌슨 디낭니 그 주 토르지세군데 로중남바존 선진아르시 녀체가 좀 섬인가다와 토르지게 촌더니 밤송나 아랑게 녀체인데가 샤와 차송는다 너무 고함을린주 나장가 가셴보스디 내인지나 고아즈가 인섬리린주 인섬세군호시 아랑게 다치 토르지긴데 만트나 녀체인데가 망와게 지금 달름긴이 타나 제보 메는란다 더모가 고함을린주 영 쇼잠바드니샤나 주 단 터진데 지금 자모긴 칸잔자 네 지금 맘춘 나라 초칸라는 뭐가 인자나라 메이주 다가터 인참즈 인전 인참즈기다 랑그 샘컴데 요과즈 뇽드기 터진데 다드기 터진데 시주 나다장가 가챔보레 뜻을고가 대한진은 딱 좀 터지가 싶고는 그 갑돈데 로타이 난자 길기남바이 난자 다 로타가 쇼나 딩에 탈라 다드그라 다군 망아리에 끼오너 대단하게 지 다쇼 건드니 다드그라 다군 연한 딩에 탈라 냠주고거든아 다 참당나 봐라 길긴는데 이조 파마난 바소리 다시 이 그 파마당 참당난 바존 선진아영 샤인더 단토르징데 시칸데 샤이근 초아그 고브긴난자 다 쇼망아즈가영 돈나르데 기억 다군 좀 이제 가상대는데 그조 다 룩쇼란다나요 지금 만짜고 존난다 너무 그치 쇼리라다 망아즈가 키옥 레터 요나라영 카톤데 샤이그즈게즈치 단토르징데 조위다이땅이 영 샤이인데 요과이 덴지끈은 토르징데 시끄 지 탑존다 줄라카 파마란다 좀 전진아 그게 샤이데 그 샘컴뇽드게 주 카브달로 소이주 나조라는 그 되게 증강클 대한신이다 샤이인데 그근 초앙이 틀리난다 십축고 덴지끈이 태난다 나중에 탈라르 되게 돈능 리주 난덴 소이나 아정가 셴보리 레디나 되는 그 렌츤데 그 참바 동호 소송 퀴지 살랑 그 참반데 영레시 그 참매라 쇼니 그지 담친즈가 년 녹지니 되는 거 로징 담비랑 가 그 참반디 나시 주일
1: Чеби шкайнг хтернянсин цови катгодан амдан чуче пэсэн шнинг лавжа тадик гадари дифлангви мартердан би цоасиг дамжлаглан тадик шгэлмарири чангви дучи кхави нэнсэмжэн чихтэнвчэн Tsetang shukhi tabi lang tsusika targil jimbo da. Ulo tang hibi tabi shnyangri higo zunsim jatung da. Zonkur jya tkhtariri narsun jya lang tsutang jokni. Mariri li la drukulav zaysing simla vdeshjilav jen. Бертамби қылар қылы жеге бесін бе үдесін қыңның шығы жан бақсы шуқ бақ сарва шығы ржем жылы че көмжа пүсім аналма шығы цөріне қық көрім дыны цөва рел дыны нарсын че көрім рел дыны мұцы рел дана трайхнга рамурил борджи чевзелам перджи чемнерц сарта чернямрту денчил чегомжа རེ་བི ཁོ་ཡིན ཅར་ཏོ ཨ་ཟམ་དང ཚེ་བི འཕེ་རྗི དན དེ་རོགས ར་བི ཡང་ཅུལ ཁ་སར པ དན ཚོ་ཨ་ཁ ར་བི ཀ་ཡང་གུབ་དེ ཅིན
2: ཁེབ་ཤ་ཡང་ ཚོ་གུ་ཅེ་ཚ་
3: ཨོ་ལོ་རི་གུ ཅ་ཅ་ཅན་ལ མོམ་ཚ་
2: དན་ཚུ་ཅ་ཡང་ཕམ་མ་གོ་ཚ་
3: ཁ་མོན་དན་ཅ་ལ་ཅི་ཐོབ་ཚ་
2: ཨོ་ལོ་རི་གུ་དན་བི་ཡ་དང་ཁ་

0: 안쪽 갈고 이거.
1: 야야.
0: 상고 바게 디체나 쩌답 쩍쩍 바게 티브 제트고.
1: 오리.
0: 아, 쩌답 쩍쩍 바게 티브 제트야. 다치 고나 피리 고노 테니가 키게야. 어, 중국 글랑튼 치치와 뜨거래.
1: 중국 글랑튼 치치와.
0: 中国 글랑튼 치치와.
1: 중국 아, 지금 이제 말해.
0: 강인 저리?
1: 지금?
0: 태원. 어. 이제 어려야. 지탄 클릭 오늘이.
1: 당연히 땡큐 키야통.
0: 리리리. 땡큐는 저그 태원랑 친르고. 중국랑 친치 치와 태원랑 친데 야다지 공이 저동도 개떡 키기야.
1: 또 돌아마 우리마.
0: 응. 송라요 정 송지미. 대침창 리리요.
1: 嗯。
0: 다 파이치르트 왁스말렌 토송 샤강 섬바코브리고
1: 야예
0: 야 조포니코 데모
1: 아가
0: 진짜 야 데모 야 조포 조 데모이나
2: 오 데모 도 심바 조 데모
0: 데모 이엔 조포 사자 강즈 게 인양아 쳐서 라닝 오프 트즈간도 디드기나
2: 응 암 초루기
0: 응응 인양아 소넘범 아리 조포 소넘범 훈칠렌 스나시기 용아 아
2: 용아
0: 아리 아, 디나 양치렌스나식도노 가서시고.
2: 오야.
0: 야드니 데랑그 렌스나니 하진 저와 도무 켓긴고.
2: 오야.
0: 지사우셰니는 아, 아크르 탕그 탕치나 아르군 가티 고만주 체클.
2: 아크르 탕그 탕치나.
0: 아크르 탕그 탕치나 아르군 가티 고만주.
2: 아,

레조 바나바당 티투 강게 되는 게 렌슨다는 어떤 좀 더니 조된 탈린슨디 좀 증강 커와 살자자 히던 노르초 다크로와 담진 소시집 다크로와 응적생 어떤 소놈 렌칭이 남집 작은 바초 좀 증강 건재니 당지 밀렌스는 같이 사용 절 자히델

0: 차스가 저거노 고문도 그 저동점 저거 저동점 담아셨는 거고 선반이나 고문도 다 진누고 님마나 죽고 다 싫어티 죽은 님마다 소시한 거고 응 저와나 단다고 다 푸스고나라 푸라단 그 괜찮던 게 누구 다 그 전체 다 자마도나 그 위외친스고노 응 나 담아나 마셨는 거고 아가와 이제나 다 다른 거 펜스니가 리기다 다른 거 그런 거 그런 거 트니 되게 차트가 달라간 즉치 저거죠 다 처마다 소시가 내가 제일 나가다 소시한 거고
1: ཁྱི ཕྱད гурмучэгону да догондихсиг нянкачэну нямжэгону не чэзэкэ нянкаунэрэзина нянгохигварни пансын гурмучина тантугэ анига тахэнжэгдина левэхчэ крэсэдэ яна цохэхчэ крэсэдэ

당치 공름가 고즈가다 요새 시라 체크 마지가 알고 같이 사나 접고노다 치그 대한치기다 같이 리카 소인지나 늦추게 사라 먼저 던저 그 사안들아 방즈글이 리튼트라 같이 늦추게 사다 냠글이다 땅에 냠시다 땅에 머리 던저 지금 요새가 뭐 비트도 뭐 자처 뭐 다 리즌 데이터다 땅다 같이 리브다도 뭐 그런 것도 뭐 머리 던저 온튼트 뭐 한치 건 같이 종은 성치인 거 사가 잠바마 토크 다 대한지 같이 다사다 선반한이나 같이 리콘 거 왜나 좀 봐 정말 삼아 야크른 바 그 다치 제때마 그 사가 토크 트랑 같이 자 좀 리즈라 다티 한치 거 쓰긴 같이 리카 소나 같이 머리 던저 샤다 치킬이 오는즈나 당같이 저축이 샤한디 레고 치카 테는 본천된지나 그때도 그만 소치 삼바 이미 그치 삼바 흑 다치 삼바 흑나 담머 난진들 디안지크다 같이 사전나 야머 요는 그 저거 야차다머니 팀에고 다 조막 야차 그치 고슴다 담머 잠바이고 뒤기다 같이 정용머 그 산데 카탈리다 땅이 저축이 샤한디 레고 다나이 간이 샵신다 소치다 땅이 담망 소 답디트니 다 동무문이다 같이 고르초 참라다 다 같이 소 동무네 저거 다 여기 여기 오늘 다 인터넷 디나 참라다 소나 저거 같이 이런 거 아니서 참라나 시원아 저거 다 참라다 어 좀 가나 용어 됐다 이제 좀 그 가운데 다 참라서 참라서 과지 다 같이 고르초 참라서 건데 저나 같이 망소 답지 좀 요절 다 오친 데나 좀 녹차다 사자 람디 사다 요늘 도디아 가크나 다디아 한지가 도덕바 카이 로아드치 같이 니코나 온 요타르다 마디티다나 같이 정훈가 다 제트도 캐리 다 같이 참라다 소이다 아디와이나 죽고 다디 도덕과 침사고 칸이 되게 됐다 답디트니 다든 참라스 군디 고르쿄 참라스 고모 다 고르쿄 참라디 다 사자 단도즈 메이크 다 강나 교도 요 강아 고르쿄 참라 긴코 디스 참라스 고 도모즈 되냐 고르쿄 참라즈 다 고르쿄 참라다 쓰는 게 다르 참칸 강나란데 고르쿄 참란데 리칸데 접고 노자 언차 같이 다른 정치 뭐 참칸디 고르쿄 참라 만자서 치던즈다 같이 고르쿄 참라 드라 참라스 고르다 참르 저저냐다 시가 송제는 거죠 시가 산르 치게 송제 고노즈나 쓰르근 어초 고르쿄 참라다 디스크 참라 고카도 참라 소나다 디오는 거 멍스나 죽고 녜나다

0: 이릉년시제체든년적바다르나 이릉거 선진 폐제시청 등 이릉거 침투 선진 무제 타바이 니르훈 제물시설 폐제시청기단돈 제물로 된 자튼 담비 능칠 출업해와 등 수군이지 디출러니 등 시가 잠재름 지리시 텅디 제물지 알라적비 치사비 워거 측은 침투 존진지 머르종위 남지르 등 안에 둔라종위다쇼 르그스마 남덕강 앙체지리 남지르데리 제무데 이치 등 신점 세와덴비 타그르제 제물식다 제리오세르 기다롱세지르 제무제 제름 쉬부른가와 제영메라 르그스무남뜨그 등 타이그르인불마슬 얼루니싱 이치지 컹요세르 이릉 로미 천동 큰기 제양안인적바다르나 이릉가 선진 용접 큰거 혼부시기 폐제시치앙기 리크르 공시세스비 니칠데 켈렌시메세르
1: 人家一人他是你们成功坑给这样安宁这块的呢一人个深圳融入坑个主人米尔萨耶以配置西青等一人一四人三十年送了客个关东昏比文该了吧又比你次的开了马西

0: 야테난 참더니 리즘 타통 컨디 냥컨도 고즈거 카브르통 강아치 토콘데거 카브르닐란스기엘 야 토고디모
1: 차라타시야 데모이나
0: 아 데모 데모
1: 럭치서브데
0: 럭치 라마 레트르치칼랑비 텐신 파마 길라 카세네 망라즈긴고
1: 오 야야야 야야 몬더터 다 저 선부 테나도마라 터트와 저 선부 소이 리콘 소소고 리시 만나 용아 리파 데트마인도 쳇터 혼드나 치컨나 예나 카도카스 럭치
0: 아리리리
1: 아니 통 지금 오고 나가 가 얼른이나 가 동는 사와디 막통아
0: 동는 사와즈가
1: 알레 요너레
0: 요너레
1: 나 동는 사와 냠는 비나 속아 그래 요거 냠나 요거
0: 냠는 데다 당이 갑지미네스는 사와즈 코드기다
1: 오 야야야
0: 야디모
1: 야디모
0: 야

야드나 와크브슬리즌 타통 칸디 싱킨지 조고메나가치 샴니 테릉글리츤데가 고브드그타르트 가든 땅송진 초속제랑비 콜롱타 다르스군우 돈은 냠문데 디타타다든 치친담나 리슨달라 산진비 상근 탄지용진 얄름던바지인 나바소그 튼든 땅 참비 모든스

야 조금 남바 대난 참더니 지적 연경수의 덜스러 고리군우 녹첩 상통 그 조치를마 프로그램을 빈지필 하르스 군우그 진야무디 인테나나바 조그 등등 동참비 문듬스

Hand is on the way.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래 공 장성 만큼 내 원래 그토가 더너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성아 체크 사카나 와용아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래 공 장성 만큼 나 다지 니야 구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성 만큼 다 사거지 지거라다 오나자 너 간고 니가라 대치 송었다 찍찍지 사타야 너 간모 송거 덕대나 캐니 아득찍진 요거노 초막사세 그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약 참어서 건데 땅이 힘들다
1: 뭔가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카나지 지타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카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어모 지나 리콘 사차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차기 때 나다 부산 주스 말이 봐
0: 조그거 나 난 고록 거라모 난 나쪽으로 너나 자주 화롱 거라오 초로 거라오 장송 만칸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른다 까지 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너네 덴톡 찍거랑아 다네다 아랑기다 골모 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당 닐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시 죽으지리대
0: 야다 촌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 마리 냐테랴 템메톰 요크
1: 아마 다마즈 뭐니리
0: 망가 뭐
1: 아마 나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 레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1: 어
0: 겔든 거트
1: 어
0: 든든 데야
3: 깡르 콰르크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 만듬 장르 존컴 트나 장송 만

Yeah, I'm going to get some.

Yeah,

Я еда ко сиргом га шугни тугдма Я годил хаджа

ཡོད་ན་ལ་མ་ལ་དེ་ཧོན་དོ་ཤང་སན་

Chalas na dimo, ye gohiye.

Yeah.

Ирландым музыкер гоштилсын го кунун э анын э кунун э анын

0: 샵츠 알라르레
1: 젠 게겐 바진 라르레
0: 능 허리 튼튼 알라르레
1: 쪽보 천서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튼진저

야 년이비 쪼꼬총총초 다다제적거 산지능진반 덴기나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동우 조키 드긴저그 찬반데 나 데른거 조키 드긴저그나 나준지마 남께 루마그동무고 시라 지치총총세고논데 쳇더고 드시요 리 쪼꼬총총 청마거영 아 지치총총세고노 시라 녜문데 요코즈거 중아 다 지치시비 디첸데영 톤라니가 다나 보자게영 가스트가 체마 총섬 망아지 고디게 기원을 다나 조고 총총 능기서랑 여슬라 가시오노 그 조고 총총 치영 아랑니 클린 키노 아 CP 로카 참노가 실 망아지 자직시 다나 같이 냠 시트 지티 총총 세고노 실 냠문디 진행 주일

야 냥이위 두고총총초 공린지나치 나준지마 남길 조미랑노가 시일 시특총총세고논데니엔 아 순이치 단증어목랑노가 시일 긍증시일세고논데니나다가 나총시비가 측그찬총원이와 티바가 찌끄능아시가 대릉포자림그치 뜨고 지오노가 가나흐뜸라 시중안이나 처모르.

0: 야 년이비 두고총총초 다타지적 산진능진반등기나 나총시비가 체크 찬충이와 티바가실리 디릉그 티바가치크능아 가나트음즈가 가즘치첸치 워무 세너즈기 체터고르시요 리 드나 두고총총청마게영 년비 쇼르트 아 다즘치첸치 워무 세고노 나트음드 이고즈급 정주 티한치닌지나영 나트음디능나 나치잉이버트 히고노가 한일그랄 합샤 차즈그셰크요크 디슈와 삼지기 요과즈 통라 아치 냠치가 나트음디 치년주엘
1: 야, 쪽부 총총초. 대령 아치 그 체초. 아범모 좀 체젠 세네 나탐즈 셰고. 원칠 원체즈가다. 사차즈나. 시그덕즈 요스. 시그덕 대바 창당 아와트 세세 아랑노가 나간답즈나. 참창즈가 홀우즈 요즈야. 참창 홀우 대바 창하다. 시모즈가 유화 유화 라문자즈 요즈 고노이나 시모티아 삼체히가 세고기야 참창 홀우 대와 창하다 시모다 나마르총가 용나도호 가친 체제메즈 시모티 하마니기 허른거 시모치고 안니에테르마타와 심드 챔보이다즈야 닌츠즈가다 동음쟁가 시드가디 안니사다치고이 카츠니에 제노르즈간 카체리용이 카츠가베 시모던 나마르송가 용스 하리자라 시드가 디와츠가 아와 아르티츠브 체니마츠 리아 쳔디라 마르츠니 뜨모냐즈 인즈야

0: 총총시비 히르거랑까 총총시비 런드거센조 총총시비 센텐즈 정보
1: 나도 시비 나페
2: 히르거가 초신 자위 가르콩
3: 노르가 로그식리 뉴리 가르콩
2: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3: 로스저 저총 저위 가르콩
2: 나총 로렌단 세아리 비 가르콩
4: Jobo chung chung cho da da che cho na chung si bie ga chi lem chin jia er ge bie ga kong ge cham bi shi dang na chi xi xi cho mo de a lo ge jie zhen zhan

从嘛揭露这个。第二些呢，用习总揭露啊，干弄个这个重重层嘛个十多年呐。啊，习总这没行动，人头这没行动个这个重重层嘛个用啊，这个重重那个电脑个人头啊，十多年呢没回去的。哎，等那罗总统嘛是个人头才功能的真看见呐。啊，这个重重跟上错了，拍了，做成了贵人那种那个了。哎，等那年头几年什么不是，都没是体育课。等那去瑞丽人，能到那去打球去了。现在今年为七月的人，啊，南屋等，敌人那个刘子兰主席，这碰是个碰那，阿拉翁是个人六八通，俺卡路克尼斯的地，而都一家办呐。아라운 디 아당탕 시키 디 송아릴 디니 니르다 파르송니 디치 콩오디 랩 콩오디르 랩치 디니엔디 마즈르 라운 디네 랩치 디타 아마릴 아디카 셈라 니 아라운 치충 디치 아만데트르 다치 랩치 디츠르 스토그정 만중암 냠니 요바 참을 지기 스르다 제니 비 티어거닌 아나무 랩 대릉 데키 로스티 치그듬치 리샨더급 톱주조마 녜창라 용와등 녜레니치 디츠 담즌시니 난딘치 리샤티피 아르겐능 글리샤 요츠르 티차송 니셈츠 말라 존디 요처나 만줍샤와 지잉밀 지바 지마든 냠숑 흐저다 제니위 티 주제닌 아나무땅 대릉 데카 아파 종토라송니 나라 라와시니오 온정 라와티 데카 루라마오피 아프르 데글라 라와티 머기시 조파나 아핑알라 어청거 차친 하정시엠비 니엔지 라와시 뉴토먼디 시르 스카차티니엔지 니셈라 파마니지 생구 측등 센등 어느시니 고르무자와엠비 니청 코니지 제디마히나 마초후냠 제르다 진이 비치 제트기년 얼롱츠브치 데릉 드그 르즈라 송니 중망고르 얼롱느츠브 온징 니 이니 리데데르응구르 용급 아미 데릉 아남시 텐자 정제메비 초치 라와 특부시 교니 송나정 시 나라 라와 특부시 교인드치비 얼롱느츠마 제트르가이징 니 정드기 용마르기 파릴 리냥니비 뚜쿠총총초 소총 토마즈 그년 토세고노 닌톤의 조운지나 보자림그 돈이 차송아 다나 닌톤의 머히노그 조고 총총 참마게 영 닌톤의 조시 년우지니 닌토 친르고니나 바저 다 히오지르 삼그 다나 조고 총총 참마게 영 조고 총총 근정 조만능 진데 아랑라고 치 삼노그 니톤 망오지 다타라 닌토 타라 저 히기치티 다나 소미근데 소총 토마즈 그 다크르거르겐능거스카와숑노그돈드긴가닌토그츠트지오카 어르신 느슴 땅 젤위 담질이나 쪽고 잉나 니나치케 샤위 아 커겐지나 고르미나 쪽고 너무 망아지 닌토그츠테 저 히거 치치토 다즈히 리 드나치 슈닌지나 잉 뚜쿠총총 참마 리샤게 쳇테 케츠가 흐슴시 주엘

0: 캠비 시청 련신
1: 차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틀비 도커 탈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춤시 비에 가찰다슈

0: 꼴도 다급 잡지야 다급 다급 다급 양지 점성 각한 요구는 제망한 요구 너무 건너서 그 뭐 나랑 우리 밴드 비나 너희 촌등 와 통대 촌나 다 점성 그 던질지나 조금 뒤와인데 다 잡지야 그 칸나도 대비 다톤이 잡았던데 점성 간도 좀고 너무 늦을어요 데코니 카다
1: 또 그거다 요 거유 좀다 그거다 지파나 좋고 그 보면 나 다 자장나 응고 크리스코나 단년자 대통령라도 못하리다 그런 거 전설하다 생크 먹고와 세이가 다가 호수라도 먹고와 대군으로 딱 해영 자자다 저리다 영 젬바가
0: 예자바
1: 응 후히라도 못해군으로가 담고 쇼네라 망가타 자 행히티군다 대케다 쯔게스 지몬지모지
0: 리리리 리
2: 톰비 왕후고 사미
3: 시급이어 증오 종사밀
2: 잠비 화근 텐사밀
3: 아마미 시와시사밀
2: 참리전던도 마상마 담님연
1: 어떻게 책다 추고 산에서 순진하다 그 천책이 변하다 그와서 문은 너무 좀 가히우고 대나다 대께님 마스크 나다 천책이 그 안개원 문다 쇼나라다 대마용 한카라다 저리 돈더라다 저리다 자튼 건데 튼그때 그 도초군도 만치가스 키우고 대나니 라라스크 다론나라다 도고 튼그때라 도초이주라 더 힘이나다 타세나다 돈도 천천스나다 그 럭군이 럭군도 너무 오라요고 그거나다 도스는 치건데가 되었거나 그다 천책이 만드스 저저라서 그래서 언제 커미스고 다 도스나다 판스나 롱거진이다 진치 그거다 냐 자스지 주자다 봐 자스기다 손에 그 진치 정거다 나마라 아마니스구나 니가리 미탄스모 그쪽 동르적 군고 배거다 니가리 고제탄스 고제리다 아마거다 다 미충 저거서 총거 다 나마거다 너가다 미충고다 너가 차른다 덕서스나다 차름니와 통독게 진신 아치스구노 대통독고 도모자다 돈동데 촌에 양나다 어디마용 한카라 다디오고 논문 추고 돈동데가 마용라다가 쇼코다 그치고 단단드르나 모르 타마니 도모자리 다크쇼 카마니아지야 카마니아나다 쇼단데가 죽고모다 미동노도가 아마냐다 루마진스 쳐다봐 아 루마성거다 살라라다가 쇼천성 컨자네 오네다 다스진데가 마용라다가 쇼코다 지금 담직스 입고 저러지리 당초자네 오네다 당초송네 아토동오다 베근데가 그쪽도 돈동도 송전하다 뭐그 자른데 뭐 자추네 아 니와 직선 통이와스네다 그성가면 카루마가다 마브니가스고는 루마라다 그성 마마니가리 맨카는 거니 마차카서 됐어 뭐 단데 그런 때 그 마유라다 참아 당치 난증데 뭐 이리다 마유라 참아다 고무 트스라 똥아 도무스가 담단데 그 동고 자튼 그때 그 이제나 딱 그런 거 맨카는 거 대우지기다 내파 그거 맨정 맨정 그 해체기다 내욕권도 가른바 어 되게 로송 되게 딱 그거 해라스란 주주군 전적 근데는 지금 사카드가 리카츠노고 리칸데요 나츠니스카요 쓰죠 존으로 뭐 자꾸 나한테 쓰죠 존 근데 사만 자고는 자나도 뭐 고문도 무슨 차는 말하는 거잖아 그다 사마다 제 단근에 머리다 고모 저자통하고다 덕주나 머리 다 다시 증거 고문도 치리 딱 증거 청라 카드라다 치리다 뭐 좋다 루마자 손으로 전에다 제 증거라 그 형도 못 던던 그형 돈에 대다 그 형이 있다 이게 토큰도 조금어 다 다트나한테 치르선이요 아직 좀 그 돈도 세주는 게 토양도 막 힘들어요 도무즈르다 단드는 지니다 카니르는 지니다 치던 돈도 다 하면잖아 다 그건 다 같이 다시 군단 그 군단도 다 그 메모라도 싶거든요 다음에 세다 칼은 군에지 메톤도 싶나지 니톤도 싶나요 그냥 찾다지 이제 그 다양도 자트는 어떻게 한 특주의 조금어 되게 단게 조금 메모라도 삼아 잤다는 잤다나다 돈도 다 하면잖아다 돈도 쇼고냐 총총스러다 전체백 돈도다 쇼고냐다 디마윤 한칸나 싶거든요 그는 삼아가 세진든 그나 든기나 반도 무저 지금 세다 쇼고 저기나 전체백다 쇼고 인터넷에 온 줄 소름나 돈도 총총도다 지금 있는 지니 제즈 나타양 사마가 능그라테리 샤트초조도 모스가 돈도그스르모 다 돈도 총총다다 선에다 체즈글그네다 니타다다 모스글그트스 다 내가 매용식권나 초가 능리던다다 그 니동식권나 도카 가요너 데나다 카다식카냐다 그 로지트나다 단다 특즈이죠과 지금 사다 그 식식다 다식 그 시인이나다 대가다 지그란데 문도나나 우자 침모지그나나라 노파즈고 지금 사다 대가가 쇼어란데 나지그나나다 단 노파오고 тануда тундунда чэмбундата чэнсэвэ к тундунда чэмбундата чатчэнгэ нантэгэта вэ к тхчэжуда шика чэнуд мусрия
2: чэм хун зангпу нгэ го мхэрли чэм ю хсэрчэ нимжэ тангмэрдан
1: та
0: 야 그분들 나다 그 나 동대라 대신 더대 저기는 참트네는 디젠 그주 다샤 돈도 너무 총총 있는 나라 안다 양지 또

레드나 데릉글이 쓴다고 치토민 참디로 기잉이 군이 오투치 밥증 로아치 좀 잡글릉비 르송송세니 몽라즈인 텔레비전에 지나양 데릉글이 쓴디는데 까우미리 쓴나 신킨지 조고드거리와 다르트 갈라탕 제르긴이나 군송주 빠즈기 고르시올 테나나바 조그 튼든통 참비 몬뎀시 다리 그레슨디 식삼 큰체 듣고 요나가 주 레슨더 그 타똥 근데 카브랑 엉뚱 듣고 된 지그 듣습니다 나가 등 듣고 된 지그 듣습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듣는데 옌

0: 야다나 워크맨디 리슨 타퉁 큰아 냥큰 쪽부즈그 카브톤도고 대나가 지 쪽본도고 카브니엘은지일 야 근다디모
1: 오데모
0: 야 투 테릉글리 신데식달리 레와샤티올란 삼빌르 지크지
1: 오야야야 다데나 조 군건바 땅 쳔메르마 땅 세랑도마 땅 천통와라 소화던절라 시스코아예
0: 그리에
1: 올린선 지미나 알마 땅도 초과 르르나 톰비 짠라린 군노 뜻이마다와
0: 담든 초거
1: 오야
0: 걸레나 톰비 짠라린
1: 오야
0: 야 갑지미리스나 고드가고
1: 야야
0: 야 데모
1: 데모
0: 야 도보 데모
2: 오냐 데모 인초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2: 오카딘케 린트브지바우나 큐란네즈가 도메르도 조 고딕드나 마가
0: 달레한테다 타오르지 카미니고
2: 오 데데데 올 갑죠 아치니기 레한테 고딕드 지디레란 린트는 마우나미 크다 데 다다이니카 고딕드요와
0: 자다위 닝거 컹도 그래라.
2: 그렇지. 잡종아지는 길 레아리 돈인데.
0: 잡종아지지 돈인지 어떤게 딩무 렌스나 고르기다.
2: 나이다야.
0: 오. 지샤코노. 한테는 고르기다 이던다 중에 다다 선을 돈인지 사라서 고르기요. 진윤다.
2: 오리리리 니도. 니 잡종아지는 돈인데 이제 매티라도 닌네라 내가 고르기 마이다.
0: 다지 고는데
2: 레레레
0: 너 고드기 땅 다지 마고는 봐
2: 맥콜이 아이나
0: 응 이 고드기 땅
2: 레레레
0: 지난바 그 고드기 시즌 다 기타르도 고드기 군이 양만이 젬버 다 얼라시그라치 양땅 자디 그 고드기 주트 찬참아 고드기 마이는 또 마르토 잠바 고드기 그다고 응
2: 오카니 제틀랑 맥콜이 인지 고드니 잡정부터 매트 따라
0: 들고치 군들무
2: 레레레 카디기
0: Loyang Karpu.
2: Loyang Karpu.
0: Ya, Loyang Karpu. Pama chedun sukulang nirgung gul kulama.
2: Oya, oya.
0: Ya, kabji melesna kodgila di mo.
2: Oya, kato.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것도 봐
0: 데모 데모
1: 린춤 지금이 나가 그나마 메토 거마로도 거뜩이 나와 그
0: 다 메토 잠바 조샤지 메카
1: 아 잠바 그나 골로 걸어와 그니 골로 먹으러도 거뜩이 나와 그 전에 참매
0: 나와 골로 걸어서 거뜩 거다 메토 걸어래 골마 이르저 거뜩이 떠나 골로 걸어서 그라
1: 오야
0: 드니 똥 쳇네 야 너와 콜로글스 코드글아 디모
1: 야 디모

샤주 고르쿠데요 그것에 유티 아존 데티 카브랑 땅 특급된 찍 특습 일겠습니다 나가 땅 특급된 찍 특습 일겠습니다 특 아다 좀 카브랑 땅 되냐인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저 데모
0: 그 데모
1: 가다가 리와드 샤초크라
0: 야 리와스기
1: 이 타지모나 니칸가 알로아티야 치빈가 알로 소름 자가라지 마타
0: 소름 자가
1: 티레 버티고 도지 쳇튼 알로 도마 토로고 요라
0: 응
1: 티 생자 코예절로 도 키라 에온 거다
0: 다트 티 샤낭이 히지 마르다
1: 카드야 데 생자 코디 리스키 토모디네 티 콘텐 콘텐다 전에 제트메디 티 토모디니야 티 라티 토모디
0: 야 고타
1: 俺たちもいいやんけって言ったらその逆のコーチがいてわどうして設定がコーチがいてってことかどうして設定がだけって実はだともよくよくやなわらちちたたんとたんとわらこんせたちのやつもてもてせんじゃこてともどかたとこてきわでたんにしつあごややじゃんだかのもちかのにわんでよんさうずむしにしつあ
0: よたなこじきだ。うん、こたこたや。だどうせ設定がレンジやだにわいんだよ。や。やでも。
1: やでも。

Yeah,

근처에 간 그 주린 그린 말라 잡을 거인. 인터넷 되는 그 찬반이와 인지는 아르젠트 로딩랩이 등 각의 찬반도 고르기자우 되는 그 로딩랩이 등 각의 찬반이 있는 아양 아르젠일의 저항가리 고르기다리 저한데란 톱츠다 뜻임이 그 샤르감부주이 디나카토데 로딩랩이 등 각의 찬반이 있는 아시기도이 조파나바가 아르젠 티급된 지그득습니 그슴든 같은 티급된 지그득습니 그슴든 특급께마 카브리코라 렌선덕은 곤즘바라 채통화 상마그 제적을 카브라고요 로바나바데는 그 렌선다가 나튼 고르기시에 땅땅 양나 티츠고 고르기시에 땅라 조항이 권이 참조르가 리드기시에 셈바 대비진 티나 신리기치 티츠를 담든 일라테는 그 참바 소소가 나가는 게 있어서 유일

0: 맞네 개체비래
1: 딩가
0: 아따 로토고 말라즈미나 다게다 카키 그 팀인데 그 그래지나 다디 도르지근데 이나 고소 소소금 너 체가 나와가는 거 다지 터지러 진단 거 제편 터지고 그 남과 녀석 있다는데 그 너다 이제는 다지게 태적 봐 아 그러네 아 다디다 그 민주 인지레스던 거 베트리나 대치 아 도서관에 와서 돈 넣은 거 다도 다지 주셔 가지고 네 노후드나라 다기 샘선 먹던 종제 다디
1: 리
0: 대나다 아토니나 단도디게라 닌자 양도과정 주도 개치네 다든 포지마인 바 샤와 끊던 끊은 나라 다지 쳇덩 램바즈 경주 된이나 그치 오래라 그나 단도디긴데 닌징글라카니 치무 리 삼치드기나타 아랑긴진나 치그나타 포인조지나 단데 영공그 디노진데 대치 아 타케르다 지 시치고랑진 데타오 영마인 바 영수미 제게다가 나 당님서 저 다소리 동 저거 저거 디타오들 많이 받아 치고 그러나 돌지 그 그는 그 이제 치고 사실 좀 다 뜨고 뜨고 주시 못하나라 단도 그 아주 그 물로 진이게랑데 좋은 일이 있는 거 경제에 좋으신 분들 가지고 가게 다음에 뜻긴들이 아 대한 책임지나 다 아주 그 뭐 책을 처음에 이제 나가다 돈도 못 보여서 이제 다 뛰는이 아다 돌지 나라도 이제 그 다 배치를 정된 단 단위에 있는 그 레스 탕크라 인제레 예상치들이 되게 아들이 연나다 지치기 고난 거구나 아다 다른 문제도 좋은 일 그 그스 문제 인 담는 그 고스급 아드가니즘 대통이 아다 도지 도동된이다 마치 그 지름부터 그 저기 돈도 개친스 경나 아주로 마치 지름디 저도 동주 그 고스급 가니 돈나라 아마 처음에 그다 좀 선처해지도 다 아다 년된지나 그렇게 진노 그 리브들 뭐다 주 코리즘에란 작은 사원 돈일 그 여름들 좀 멋지 그 따와서 그래 렌탐 그 따와서 그냥 되죠 다 더 지기 돈들이나 다 마음 반에 좀 이 친구들 로진이나 대타가 되게 진짜 되고 오늘 아 뒤생은 땅 수인이나 단디 심 안할 하이 됐던 당시 돌지 그 세와 다도 너무나 멋지라 아 다 응기 니슈요 요거그이마티 다르 라포스 이고네 나다고 마던 소리 소나 소음 도중에 주더라 소소그 소음바 소리 좀도 동원이나 아다 짐디 그 안나서 키렌즈도 하고 그렇다지 뒤트모도 동원이나 전주 동도 현지로 뭐라
1: 된다들이
0: 아다 도테르 소나 좀도가 인더지나 담 멋진던 데지들가 로모도 인조 컨터 동자 동조지나 아단 토르지인지나 단 데이트 그 아주 지구노 다 지금 세로가들이잖아 야 아무 처음이니 데이터들이 예상성스래요
1: 네 디디디 럭서럭서 오늘 그런 그저 다 노동남 받은 손이나 그렇게 도통은 그 토르지인데 인진즈가 요과리 중 인진 요과리 마탑당나 단더 샘크르글로죠 너 흑글로죠 내일로 손나는 그 다갑통도 그 소중 초와 대한치니 지글아서 관달라지 지 노바디 정거세군의 대비진터 그렇게 소중한 반성이 나라 랑금 토르징대 고아즈가 요과리 블랑 다티다르타가 왔다 랑금 정화인의 디타르타 그렇게 지그란대 시그탑 양난다 소소조인지나 랑그트게도 지그 차설군을 다 샘날라 하위 랑그 지금도 조라 양난 토르지가 시기온징에 탈란당은 지그주 다다하장 그까지 해보리 기르긴 고나샤군의 대비진디 대한진이다 저기 주 다티랑 니즈무 다이탕이 다와치기요 그 다와치 그런 달라 달로 자 소손손진아 라는 건 이타나영 지 탑론 만자와 그 군더나 다음 토르징데 시기 주인데 롭다인난자 길기니난자 소쪽난바인난자 라는 소소긴이 타나지 네프자르종이 자드기 네타코니 너무 예고요 저 디젠 그 길긴 그 다 제출업자든 손진아 다시 그런 달라 다 접속니 자중라 자득 뒤쯤에 지키고 이거요 나중에 되는 게 갑다리나
0: 어 근데 다 군이 노즘바가 소나 이제 다 돌지가 더 다와치는 나중이니까 대단아 다와치 그런 데 접자 소수 아더니 영어주 시적인 삼산 소수 그 시적 지금 타브라 그 정통들은 가지 마라. 내가 시작하고 17세 정도다 그런 거지. 아드나 그럼 잠시 해 정도다. 실비나 주로 전선에 소나 다 지금 된지나 다간 그런 거마 아드간 전선에 소나 다 좋은 돌직교 레디게 지금도 안 좀 좋은데 생기 주죠. 아드니 지금이 예스비 대통이 뜨는 거 나오는 거 가능히 그 것도 세트되죠. 아 다시 산인지나 다 좋지. 아 망지로 기시한다. 샤도나 동준도 좋지 좀. 아 다시 코니 소나다. 아 댄지 다시 들어와 있으면 또 삼선 소소인 한다고 다때 망지. 다시 원래 인지나요? 아 진키만도도 단전이 좀 돌지고 그 냐뇽지리라. 아 때문에 지금 소만도도 그런 거 소다라서 관 소식도 아다 지금도 Tani ta dhorji ginji na ta thumma ki nare ta dhori gu yaka gu ta tawadu chiri ta yaka gu kamde kiyo nare. Ati tona ta sikdu gu jindranda ta sifchu gu laka nare nyam jo jindang sik kachin gu detong tazu ina ya sik sama gu jindang gu nyam jo jindare ta. Atari ta gu lopta gu shogni inji nare ta dhorji gu malang guwa luma nama ta gu sarma masangwa zije ta di tsungur do nu dhargu maza je ta gu yamzan chikwa gari, da di tsungur donu sikari la suqan, dhamundu matungji la suqwa gari, denjik, tak, siri denjik kukurnda gari, chitwa inju dara kachin gari. Da lukurta inji na, soma rangrung su su gari, da rangga sichu langyam jokju da tibi jang kachin bori. Da gongjokji na, jindenga sama ju jumar toko, shozi la suqwa pangwa, sama gala kandji na. Da namda tang tani jagtang, da gala gansum garanga kumbari dargi jina da. Tinto da, da, tsarigi tang tenpa gu ni rungi ngay suu gu ti tsu kodgi yeji laa sukwa da ni nungi da sama da su su di kor ni chak jiri yu nungi da da sama yin jina yung chi nyam chuk gu ji dor nungi gu ji donduk chang chang riyang
1: Nya di di di lakso lakso giri ngita gong na sha gong na tebyin dhe kichu da lo chung nang bazu ta jing di tuan kan di rang rang son jina lu cha khaz ga lop cha sung tani jina ji gabli ara munga zi nyang di da tang kirkin thor jing di cha dhigi namo yi yon na di jang kichu yang jing di tuan ki kan di ta rang ga sif chulin nan cha shu munga zi ka den jak ngi tan di tol nang ju ha chang ka chen por lakpa ta giri ngita gong na sha gong na tebyin dhe sirik den jak ka la ka lakwa ta kichu lo chung nang bazu son jina rang ga lim pong di mun chun ᱱᱚᱜᱚ ᱥᱟᱢᱟᱱᱫᱟ ᱛᱟ ᱛᱮᱜᱮ ᱡᱤᱜ ᱡᱤᱠ ᱠᱤ ᱠᱷᱟᱱᱫᱮ ᱛᱚᱱ ᱠᱷᱟᱱᱫᱮ ᱨᱟᱱᱟᱝ ᱜᱮ ᱛᱮᱜᱮ ᱡᱤᱜ ᱢᱟᱡᱟ ᱡᱩᱱᱫᱮ ᱛᱮᱜᱮ ᱡᱤᱜ ᱫᱨᱮ ᱠᱚᱨᱤ ᱮᱪᱩ ᱫᱟᱡᱩ ᱥᱤᱜ ᱠᱟ ᱪᱮᱢᱵᱚᱨᱤ ᱛᱮᱦᱟᱸ ᱡᱮᱱᱫᱟ ᱡᱤᱜ ᱡᱩ ᱡᱤᱜᱤᱱᱫᱮ ᱛᱚᱱ ᱠᱷᱟᱱᱫᱮ ᱛᱟ ᱞᱚᱯ ᱪᱟᱭᱱᱟᱱ ᱡᱟ ᱜᱤᱨᱜᱤᱱ ᱱᱟᱱ ᱡᱟ ᱞᱚᱢᱟᱭ ᱱᱟᱱ ᱡᱟ ᱥᱚᱥᱩᱜ ᱱᱤ ᱛᱮᱱᱟ ᱛᱚᱨ ᱡᱤᱜᱤᱱᱫᱮ ᱡᱟᱨᱡᱤᱜᱤ ᱫᱮ ᱧᱟᱢ ᱡᱩᱜᱩᱭ ᱛᱚᱨ ᱱᱟᱝ ᱤ ᱫᱮ ᱢᱟᱝᱟ ᱮᱠᱤᱭᱚᱱ ᱛᱤ ᱦᱟᱱᱪᱤᱱᱟ ᱜᱤᱪᱩ ᱛᱟ ᱦᱟᱢᱟᱨᱟ ᱪᱷᱟᱢᱫᱟᱜ ᱡᱩᱱ ᱥᱚᱱᱡᱤᱱᱟᱨᱟ ᱭᱚᱝᱨᱟᱱᱟᱝ ᱜᱮ ᱥᱟᱭᱤᱱ ᱛᱚᱨ ᱡᱤᱜᱟ ᱥᱤᱠᱚᱱᱟ ᱠᱷᱟᱨᱡᱩᱝ ᱤ ᱛᱮᱱᱟᱨᱟ ᱛᱤᱜᱤ ᱡᱤᱜ ᱫᱮ ᱧᱟᱢ ᱡᱩᱜᱩᱭ ᱜᱚ ᱥᱟᱢᱟᱝ ᱯᱚᱨ ᱭᱚᱪᱟᱨ ᱥᱟᱢᱜᱤ ᱛᱤᱭᱟᱝᱜᱚ ᱜᱤᱨᱜᱤᱱ ᱜᱮ ᱥᱟᱱᱫᱟᱱᱤ ᱭᱟᱝ ᱯᱷᱟᱢᱟᱛᱟᱝ ᱪᱷᱟᱢᱫᱟᱜ ᱱᱟᱢᱵᱟᱡᱩᱜ ᱛᱟ ᱥᱟᱭᱤᱜ ᱛᱚᱨ ᱡᱤᱜᱤᱱ ᱫᱮ ᱨᱩᱜᱨᱟᱢ ᱫᱟᱭ ᱱᱟᱱᱫᱟᱱ ᱫᱤ ᱥᱩᱜᱟ ᱪᱤᱜ ᱛᱚᱨ ᱱᱟᱝ ᱤ ᱜᱚ ᱥᱟᱠᱟᱱ ᱨᱟᱨᱤ ᱚᱠᱤᱱ ᱫᱩᱡᱩᱝ ᱤ ᱛᱟᱱᱤ ᱠᱟᱯᱫᱟᱨᱤᱱᱟ ᱚᱭᱟ ᱭᱟ ᱛᱟᱨᱤ
0: ᱫᱟᱨᱤ ᱛᱟᱱ ᱛᱚᱨ ᱡᱤᱜ ᱛᱚᱱᱟᱱᱤ ᱱᱚᱨ ᱠᱟᱯ ᱛᱚᱱᱫᱟ ᱤᱧ ᱡᱤᱜ ᱛᱟ ᱪᱷᱟᱢᱫᱟᱜ ᱢᱟᱜᱟᱫ ᱠᱤᱨᱟ ᱥᱤᱜ ᱥᱮᱢ ᱠᱷᱨᱮᱠ ᱫᱟ ᱚᱱᱟ ᱛᱟ ᱛᱟ ᱥᱮᱭ ᱨᱚᱝ ᱢᱟ ᱥᱮᱭ ᱛᱚᱜ sen anu xuyina chukku sen karta chigi se jina tayangna tala suku shuk su su uzi kala kata sen kuri kuda unri tati tanda thumri njina ta chimdug ranganyib sen sula gai daytang ta suma gan tsua ra su jungu tangi chetungu yi bazi kuka dorjiga ka tukne majin ni suma di sen chu yonu laka ta chimdug sen chu yi tazu ta sen chu lakma gu sungi gongda chungu jik niga zembar tungi hawi nara yojir. Tena ta aji tab chenraz ka guni ta nai jiga nindzin naraz ii gugu samchiz gina ta aji nindzi na luma te shiva te kechir maa tongju. Tena chi aan lukon nari ta ichi ishtam naro ma ta ichi chetam naro ta su popara ichi iju te rangirangi ta tar hujanu ta kachin sirao ta rangirangi ichi kondari. Niga laka nindzi na ta kumi shenu tena jende tor jingde nindzin yiku yontagz dhagra luma niga nindzin yontagz yonju tari.
1: Dinga.
0: Да оле, сомнеры жоду мажини комиссия мутене. Та мажини мутез кшава дире. Ти тона лалазы сочин дымдан мара кошкып танзы майна алыктык тамыңлыга юнгуйме. Э, тасы. Юн лалазы дорджи менжанра арынге сынсымра арынга мыйты сау индана атан замлынга сочин сежан жемини. Катан

0: 우리 제딩거 상편란지 되는 글은 진디나 같이 단 토르지기 샤비 자득고라랑 와는 그 가당 보고 그렇게 달리 아마 소르그랑 좀 클머금 토름 톰정 의자와 그 건축금 그 주는 길긴 말라치 단시 이건이 달리 되는 글은 진디나니 잔저가 통통리 있는 나 되는 나 쳇다 나와 그 티브 제티 다 쳇다 쳇다 그 티브 된땅 잡을 근달아 속관지나 저 단 토르지기냐 말이 대단한 그 저 다음 토지인 데로 전환받은 선진아라 다와 찌거랑들라 로자그 쇼그난자 다니 길긴당 참다 영나 로자라 로쪽라 남바존 선진아 다음 토지인 데 찌기자들이 이거 근데 니 탄나지 또 나라 냠주고 이거 사간자리오 근데 동이 타니 길긴 그 갑다가 망보리 난소 다니 따때는 글랜선 디낭니 그 토르지 세군데 로종남 바존 선진아르 지 녀체가 좀 처음인 가다워 토르지 그 촌더니 밤송나 아랑기 녀체인데 그 샤와 자송는다 너무 고함을린주 나장 그 가셈 보스리 내인지나 고아즈가 인섬리린주 인섬 세군어 지 아랑그 다지 토르지긴데 많트나 녀체인데 그 마웅와 그 지금 날름긴이 타나 제보 메는란다 너무 그 고함을린주 영 쇼잔바드니 샤나 그 단 토르징데 지기 자모즈긴 칸잔자 네 지금만 춘나라 초칸라는 뭐그 인전나라 메이주 다가터 인첨즈 인전 인첨즈기다 랑그 셈컴데 요과즈 뇽드기 토르징데 다드기 토르징데 시기주 다다장가 챔보레 뜻을고가 대한제는 딱 좀 토르지가 시코는 그 갑돈데 로타이 난다 길긴 안바이 난다 다 로타가 쇼그나 딩에 탈라 다드그라 다군 망아리에 끼어너 대단하게 지 다쇼 끈드니 다드그라 다군 연한 딩에 탈라 냠주고거든아 다 참다가 남바라 길긴 은디 그주 파마 남바소리 다시 아이 그 파마등 참다가 남바존 선진아영 샤이인더 단 토르징데 시칸데 샤이근 초아그 고브드긴 난다 다 쇼망아즈가영 도나르데 기억 다군 좀 이제 가슴 대는데 그주 다 안족쇼란다나요 지금 만짜고 주는데 너무 그 지기 쇼리라다 망아즈가 키옥 레터 요나라영 카톤 대시아 이거 지게 지 단 토르징데 조위 다등이 영 샤인데 요과이 덴지끈은 토르징데 시끝 지기 탑존도 줄라카 파마란 너좀 전진아 그게 샤이데 그 샘컴 뇽드게 주 카다로 소위주 너저라는 그 지게 진간클 대한체니다 샤인데 그긴 초아니 틀리난다 십축고 덴지끈이 태난다 너중이 탈라르 지게 돈능리 주 근데 전진아 아정가 챔보리 레디나 되는 그 렌츠인데 그 잠바 동호 소송 퀴지 살랑 그 잠반데 영리시 그 참매라 쇼니 그 지 남친즈가 년 오지니 되는 거 로징 잠비는 가 그 잠반디 나시 주일
1: чеби шкайнг тернянсин цови катготон амдэн чүч пэсэм шнинг лавжа цадгэр гадари дифлэнби мартэрдан би цоасиг дамжлаглан цадгэр гэлэмэри чэнби дүчи кэнби нэнсэмжэн чихтэн бэн Tetang shoki tabi lang tsusika targal jimboja. Ulotang hibi tabi rinyangri higo zuan simja dongda. Zongkurja tkhtariri narsunja lang tsutang jokni. Muriri lila drukulav zaysing simla vderjilav jen. Nianji berdan bi qilar kili jigi bi sim bi jishin gangmang sigi zhan baxi shuk bax sarwa sigi rjim chi de gom zha pe sim nan ma sigi chur ni ge go zhen dan chu wa ri dan nar sun ji go zhen ri dan ma chi ri dan Trainhunga Ramurir Lurji Jevzellam Perji Jemnirtsan Xartu Jernyamrtu Dengchil Jegomja རེ་བི ཁང་བིན ཅར་ཏོག ཟམ་དང ཚེར་བིན འཕེལ་ཅི དན དེ་རོག སར་བི ཡང་ཅུལ ཁ་སར པ དན ཚོ་ཨག སར་བི ཀ་ཡང་གོབ་དེ ཡེ་ཅིལ
2: ཁེབས་ཤ་ཡང་ ཚོ་གུ ཅེ་ཚ
3: ཨོ་ལོ་རིག ཅ་ཅ་ཅན ངོམ་ཚ
2: དན་ཅུ་ཅ་ ཡང་ཕམ་གོ་ཚ
3: ཁ་མོན་དན་ཅ ལག་ཅི་ཐོབ་ཚ
2: ཨོ་ལོ་རིག དན་བི་ཡ་དང་ཁ

레도 바나바당 티투 강가 땡 글랜슨당 동참 더니 조던 탈린슨디 좀 증간 커와 자자히 등 노르초 스타클와 담진 소스 집 스타클와 응적 생각 동 소놈 린치니 남집 작은 바초 좀 그런 건 제니

미지옥. 근데 이처럼나 라프톡 게젠데 오치츠게 되시. 라프톡 게젠게 태닌데 처럼나 샘땅아 담바 모든 비행이 비 남바트 제트르르 네와리 남바 예식도 루도 가당. 데라 라프톡 세시제다 셔땅트 처럼나 졸고가 가브리리 처럼나 디땅나라 요너리. 너무 그냥아 처럼나 라프톡 게젠데 지금. 데라 처럼나 샘드나 라프톡 땅 샘나 라프톡 땅즈나 라프톡지 젠가 요아 처럼나 흐슴 가로가 오치 다급근드니 치르드나 당즈나 라프토고 세고는 덴데와고 아 당즈나 라프토고 제난데와고 되는 거 정그 당즈나 라프토고 치르드나 찬인든 군고 치르드나 로잉이나 다 그렇게 치르드나 인진조 자가 당즈나 라프토고 찬인드 치모드레 했으나 샘 매비 영이 우시가 샘 등에 대한 비 영이 우그 제치즈 그 안원드 골데다 샘 매지 영이 우그 제치드 샘 등가 남버 그루드기 쳐서 라프토고 세시 그라 잘더나 니냐 치르드나 당즈나 라프토고 양나 치르드나 라프토고 진짜 젠드 저리가 니가 너네 치르드나 당즈나 라프토고 치르드나 아젠드 치르드나 시그 기와 다음 치그 치르드나 아 진짜 줄니 아 진짜 줄 군에도 못 망겠 아 대누 정그 라프토고 진짜 젠드 이나용 치르드나 니가 그 치르드나 진짜라 회진극 갖고 치나 총화세 시그 치르드나 빈지 영 치르드나 총색거라 시월라 너니가 치르드나 먼저 가카레드 동크르 부치기 치르드나 엔데 끊어나스 라프트고 세시크 아다 고크스 아다 고그나니스 아진땅 자땅 후토그라 늦추스 부게 치르드나 총화세 시크 라그나나라 요크스 요크라 치르드나 라프트고 세시크라라 총화세 시크다니가 제프르 망거스 고요크즈나 츠틀랑니크 토네시나 데니가 치르드나 잖나 쇼크스 언정 조르스 문자가 이군에 치르드나 아이와시네레츠 후이라 뚜느니가 다뜨뜨이네 데땅아지 츠트테 슴부치르드나 강롱스기 자르나 후이트네니 총아 잠뜨고알리스 샘딩그 치르드나 제친데 치르드나 샘맥기 제치라 루드히 삼츠고 권즈멘츠 총세거다 요퉁라 샘딩던 샘맥기 제치라 루드히 삼츠고 비캅스 츠트테 슴부 강롱스기 자르나스 후이라 뚜느니가 총으로 뚜는 문이나 라프토 세시거라는 말도 총세거라 멘트지 니가 치르드나 라프토 진다 젠다 니가 진다 겐게 회진게 너네 치르드나 진다 똑세고로 안 되죠 선보고 치르나 제프르도 모두 욕 그리고 당진 라프토 세르고는 대응 치르드나 아진 니스 그제 그게 오치 다치 공리셔고는 회이즈게 젠지 셔다가 드라니가 치르드나 치라 치르 땅 엔진게 젠 치르 라프톡 그제 시그리 드니가 시체스마다 당즈나 라프톡 그제 치르나 점내리 그게 장송하게 치르나 냥근지는 그 당즈나 라프톡 그제 끊나오고 끊인즈니드나 끊아니와리 히치스그니 야랑족 어찌 가능이 정들 시시르디 칸시라데 이스그노 게다 당즈나 라프톡 그제 어 히치스그니 야랑족 어찌 아나완데 치르나 세메기 제제라 아 히치스그니인데 치르나 나는 게 한치 그 치르나 온디 그 치르나 아 그게 흑지기 치르나 어느 전부 두고 그래서 그는 어떤들 그 세메지 체질 세메 그 체체트 치르나 샘드나 치르나 그러고 딱당데 그러고 스바가 니 아랑니리 치르나 치노 아랑니타 산탄 로키 오스르가 나와 타이와 디그스 아 스바른 그 뭐지 그 당양 치르나 스크는데 땅 스타무존이 무찬이 카정니 너무 그 땅당스 디메체 그 땅데게 치르나 와 그 난구 아멜리 치르나 니가 뭐런 거 던돌이 아 특바드가 지나 손에 샘맥 그 뜨무기 치르나 담루고 걸노 기 털지 마르다 아니가 화가 거두 뜨게 쳐서 어따가 그 뜨무고 어찌요나 니가 치르나는 거 먹근당 아니 치르나 흐스기는데 땅 따 따위 처음에 해야 되지 데나다 치르나가 무 사이 카정이 너무 그 땅도 땅한 거 그린데 그 언정 거 그린데 대는데 치르나 땅 이르드 머롱미 니즈 그래 삼바가 근혼 너무 그 잘당 다 곰바가 능한 죽은데 치르나 시코라 신들뜨기 다 치르나 로그지 다 올라나는 직구는 됐다 치르나 아 샘맥경이 우대라 아 샘된 그 치르나 카 경화 아 먹근당 스진에니 치르나 우타와 아 디메스크 치르나 우에 메프르 능므롱냐 안비 치르나 데 히트치와 곰바근 능은 죽은데 치르나 신서지 치르나 루크스고노 다음지 샘된 그 제지라 어 샘맥 그 제시들라 샘된 그 제지 너다베스 치르나 어루드 그 셰단 근데 치르나 라프톡 세시거랑 이스 마지 동나 뚠지 토가 그게 아 샘맥가 네츠디 샘딩가 남바지르 됐던 샘딩가 네츠디 니와 니브르트 치르나 아랍도 뚜고 니비시나 라프톡게 젠게 치르나 탠지 창소 땅 인증게 젠다 치르나 라프톡게 젠이가 뱀이츠도 요가 그냥 리다가 데누 정그 당진 라프톡게 젠스고노 니게 치르나 젠테 접송들이 그게 그러나 홀루칸데 치르나 오치 츠그뇽라 뚜네 디비고니 치르나 아 강완데 홀루카즈 그 동진나
ᱡᱮᱢᱮᱱᱟᱨᱮᱱᱪᱤᱱ ᱠᱷᱮᱪᱤ ᱦᱟᱛᱜᱤᱝ ᱤᱛᱟᱝ ᱞᱮᱱᱛᱮᱱ ᱨᱚᱠᱷᱤ ᱚᱪᱤ ᱠᱟᱱᱟ ᱟᱭᱤᱥ ᱟᱨᱤᱝ ᱠᱟᱢᱜ ᱠᱤᱱᱮ ᱪᱤᱝ ᱪᱤᱨᱛᱤ ᱜᱚᱢᱵᱟ ᱥᱤᱥᱤᱨᱮᱱ ᱨᱤᱪᱟᱝ ᱫᱚ ᱟᱡᱤᱱ ᱛᱟᱫᱤ ᱛᱟ ᱡᱤᱱᱫᱟ ᱨᱟᱛᱩᱠ ᱥᱮᱥᱤ ᱠᱤᱪᱷᱱᱟ ᱨᱟᱠᱮ ᱡᱤᱱᱫᱟ ᱡᱟᱨᱛᱱᱟ ᱪᱷᱚᱠᱟ ᱛᱤᱱᱩ ᱪᱤᱝ ᱠᱨᱤᱜᱣᱟ ᱠᱚ ᱛᱚᱱᱟᱱ ᱡᱤᱨᱣᱟ ᱯᱟᱪᱟᱝ ᱢᱮᱠ ᱡᱤᱝᱜ ᱱᱤᱱ ᱡᱤᱱᱡᱩᱣᱟ ᱠᱚ ᱦᱟᱛᱟᱵ ᱫᱤᱡᱩ ᱜᱮᱪᱷᱮᱛ ᱚᱱᱫᱮᱱ ᱫᱚ ᱢᱩᱡᱜ ᱛᱟᱱᱫᱟᱱᱟ ᱭᱟᱱ ᱪᱤᱨᱱᱟ ᱨᱟᱛᱩᱠ ᱥᱮᱥᱤ ᱠᱚᱡᱟ ᱛᱩᱱᱪᱤ ᱛᱚᱢᱱᱩ ᱫᱟ ᱪᱤᱨᱱᱟ ᱫᱟᱱᱤ ᱦᱤᱜᱩᱥ ᱛᱤᱱᱤ ᱟᱹᱱᱤᱣᱟᱱᱟ ᱪᱤᱨᱱᱟ ᱧᱚᱱᱛᱩᱨ ᱪᱤᱡᱜᱤ ᱪᱮᱱᱫᱮ ᱧᱚᱱᱛᱩᱨ ᱠᱚ ᱡᱤᱜᱤ ᱪᱮᱱᱫᱮ ᱪᱤᱨᱱᱟ ᱠᱷᱟᱱᱫᱚ ᱜᱟᱭ ᱨᱤᱱᱪᱤᱱ ᱠᱟᱣᱟ ᱟᱭᱩᱢᱤ ᱪᱩᱠᱷᱤᱥ ᱡᱟᱥᱤᱱ ᱪᱤᱢᱵᱤ ᱡᱟᱥᱤᱱ ᱠᱷᱟᱛᱚᱝ ᱨᱮ ᱥᱮᱫᱮᱜᱩ ᱠᱟ ᱱᱤᱜᱤ ᱪᱤᱨᱱᱟ ᱠᱟᱢᱟᱱ ᱫᱤᱱᱟᱱᱟ ᱧᱚᱱᱛᱩᱨ ᱪᱤᱡᱜᱤ ᱪᱮᱱᱫᱟ ᱠᱷᱟᱨᱤ ᱡᱟᱪᱤ ᱟᱡᱮᱱ ᱭᱩᱠ ᱠᱷᱟᱥᱠᱚ ᱠᱚᱴᱟᱣᱟ ᱜᱤ ᱪᱤᱨᱱᱟᱱ ᱫᱚᱯᱤ ᱡᱟᱪᱤ ᱟᱡᱮᱱ ᱫᱮᱱᱤᱜᱟ ᱪᱤᱨᱱᱟᱱ ᱱᱟᱜᱟᱱ ᱫᱤᱜᱤᱥ ᱧᱚᱱᱛᱩᱨ ᱪᱤᱡᱜᱤ ᱪᱮᱱ ᱥᱮᱜᱩᱱᱩᱱᱫᱟ ᱪᱤᱨᱱᱟ ᱧᱚᱱᱛᱩᱨ ᱜᱤ ᱡᱮᱱᱫᱟ ᱟᱡᱜᱤ ᱪᱤᱝ ᱜᱤ ᱡᱮᱱᱤᱜᱟ ᱪᱤᱱᱟ ᱪᱮᱯᱥᱤᱜᱟ ᱥᱤᱱᱤ ᱪᱤᱨᱱᱟ ᱴᱨᱮᱢᱫᱮ ᱡᱤᱨᱤ ᱠᱨᱤᱜᱮ ᱛᱮ ᱛᱩᱝᱩ ᱪᱤᱨᱱᱟ ᱟᱡᱜᱤ ᱪᱤᱝ ᱜᱤ ᱡᱮᱱ ᱤᱱᱡᱩᱝᱜᱩᱜᱟ ᱫᱤᱜᱟ ᱟᱡᱜᱤ ᱪᱤᱝ ᱜᱤ ᱡᱮᱱ ᱠᱷᱟᱱᱟ ᱚᱠᱚᱛᱱᱟ ᱠᱷᱟᱱᱫᱩ ᱜᱟᱝᱟᱭ ᱟᱨᱤᱱᱪᱤᱱ ᱠᱟᱣᱟ ᱟᱭᱩᱢᱮ ᱪᱩᱠᱷᱤᱱ ᱡᱟᱥᱩᱱ ᱪᱮᱢᱵᱚ ᱛᱟᱡᱤᱛᱟᱱ ᱠᱷᱟᱱᱫᱩ ᱜᱟ ᱱᱟᱢᱟ ᱛᱟᱝ ᱫᱮᱢ ᱵᱤᱪᱷᱤᱨ ᱱᱟᱨᱢ ᱵᱩᱪᱷᱤ ᱜᱟ ᱠᱟᱣᱟᱱᱫ ᱡᱟᱥᱩᱱ ᱜᱟ ᱪᱮᱢᱵᱚ ᱜᱩᱡᱜ ᱥᱚ ᱠᱚᱭ ᱛᱟᱝᱫᱤᱜᱟ ᱛᱮᱱᱟ ᱣᱟᱨᱜ ᱴᱤᱜᱨᱟᱭ ᱟᱫᱤ ᱟᱝ ᱛᱟᱝ ᱦᱩᱭ ᱛᱟᱝ ᱦᱩᱭ ᱪᱮᱝ ᱜᱟ ᱣᱟᱨᱜ ᱪᱤᱨ ᱫᱤᱱᱟ ᱴᱤᱜᱨᱟ ᱟᱫᱤ ᱛᱟᱝ ᱫᱮᱱᱟ ᱟᱫᱤ ᱵᱤᱡ ᱪᱮᱱ ᱪᱤ ᱡᱮᱱ ᱤᱱᱟᱭᱟᱝ ᱪᱤᱨ ᱫᱟᱱ ᱫᱤᱱᱤ ᱧᱟᱢ ᱡᱩᱜ ᱜᱩᱱᱩ ᱪᱤᱨ ᱫᱤᱱᱟ ᱪᱤᱜ ᱯᱤ ᱡᱤ ᱪᱤᱨ ᱫᱤᱱᱟ ᱠᱮᱱᱟ ᱰᱮᱴᱟ ᱫᱩᱜᱟ ᱠᱷᱟᱱᱫ ᱜᱚ ᱱᱟᱭ ᱨᱤᱱᱪᱤᱱ ᱠᱟᱣ ᱟᱭᱩᱢᱤᱞ ᱪᱤᱜ ᱯᱤ ᱥᱤ ᱜᱩᱱᱩ ᱪᱤᱜ ᱯᱤ ᱥᱤ ᱜᱩᱱᱩ ᱠᱮᱱ ᱪᱤᱨ ᱫᱤᱱᱟ ᱦᱩᱭ ᱦᱩᱭ ᱪᱮᱱ ᱫᱟ ᱦᱩᱭ ᱱᱤᱜ ᱣᱟᱨᱰ ᱟᱡᱤᱜ ᱛᱟᱝ ᱫᱤᱜᱟ ᱟᱭᱩᱢᱤᱞ ᱪᱤᱜ ᱯᱤ ᱥᱤ ᱜᱩᱱᱩ ᱠᱮ ᱥᱚᱝᱞᱤ ᱪᱤᱨ ᱫᱤᱱᱟ ᱦᱩᱭ ᱪᱮᱱ ᱢᱚᱢᱩ ᱠᱟᱱ ᱨᱮ ᱛᱟᱡᱱᱟ ᱠᱷᱟᱱᱫ ᱜᱚ ᱱᱟᱭ ᱨᱤᱱᱪᱤᱱ ᱠᱟᱣ ᱦᱩᱭ ᱪᱮᱱ ᱡᱟᱛᱷᱱ ᱪᱮᱢᱵᱚ ᱥᱤ ᱜᱩᱱᱩ ᱠᱮ ᱪᱤᱨ ᱫᱤᱱᱟ ᱦᱩᱭ ᱨᱮ ᱣᱟᱨᱜ ᱟᱭᱩᱢᱤᱞ ᱪᱤᱜ ᱯᱟ ᱥᱤ ᱜᱩᱱᱩ ᱛᱮ ᱡᱤ ᱠᱟᱯ ᱠᱚ ᱡᱤᱝ ᱜᱮᱱ ᱡᱤᱱᱟ ᱪᱤᱨ ᱫᱤᱱᱟ ᱠᱮ ᱡᱮᱣᱟ ᱛᱨᱟ ᱢᱮᱠ ᱟᱱ ᱡᱤ ᱠᱟᱯ ᱠᱚ ᱴᱤᱜᱫᱟᱱ ᱫᱮ ᱪᱤᱨ ᱫᱤᱱᱟ ᱦᱩᱭ ᱪᱮᱱ ᱫᱟ ᱦᱩᱭ ᱱᱤᱜ ᱣᱟᱨᱜ ᱴᱤᱜᱫᱟ ᱢᱟᱨᱮ ᱛᱮ ᱨᱤᱱᱪᱤᱱ ᱠᱟᱣᱟ ᱨᱟᱱ ᱡᱟᱥᱤᱱ ᱪᱮᱢᱵᱚ ᱱᱤᱜ ᱣᱟᱨᱱ ᱠᱚ ᱴᱤᱜᱫᱟ ᱠᱮ ᱟᱫᱤ ᱛᱟᱝ ᱫᱮ ᱱᱩ ᱪᱚᱝ ᱟᱫᱤ ᱵᱤᱡ ᱪᱮᱝ ᱜᱮ ᱡᱮᱱ ᱫᱮ ᱪᱮᱪᱤ ᱞᱟᱞᱟ ᱜᱮ ᱪᱤᱨᱱᱟ ᱢᱟᱫᱤ ᱵᱤᱡ ᱪᱮᱱᱟ ᱴᱷᱱᱟ ᱛᱷᱟᱱᱟ ᱨᱮ ᱫᱮ ᱢᱟᱫᱤ ᱵᱤᱡ ᱪᱮᱝ ᱜᱮ ᱡᱮᱱ ᱢᱟᱨᱮᱱ ᱫᱮ ᱟᱫᱤ ᱵᱤᱡ ᱪᱮᱱ ᱡᱮᱱ ᱫᱮ ᱚᱱᱟ ᱟᱱᱭᱚᱱᱛᱩᱨ ᱜᱮ ᱡᱮᱱ ᱠᱟᱱᱟ ᱭᱩᱠ ᱛᱮ ᱡᱮᱱᱟ ᱟᱡᱟᱥᱤᱱ ᱞᱚᱠᱷᱟ ᱛᱩᱝ ᱨᱮ ᱥᱮᱞᱱᱤ ᱥᱮᱠᱚᱱᱚ ᱠᱮᱱᱟᱝ ᱞᱮᱫᱟ ᱛᱷᱟᱱᱫᱟᱱ ᱟᱱᱭᱚᱱᱛᱩᱨ ᱜᱮ ᱡᱮᱱ ᱫᱮᱞᱟ ᱪᱤᱨᱱᱟ ᱪᱮᱪᱤ ᱞᱟ ᱟᱱᱭᱚᱱᱛᱩᱨ ᱤᱞᱟ ᱟᱱᱭᱚᱱᱛᱩᱨ ᱨᱟᱝᱡᱤᱱ ᱞᱟ ᱟᱱᱭᱚᱱᱛᱩᱨ ᱡᱮ ᱥᱢᱚᱞᱟ ᱡᱤᱠᱟᱱᱮ ᱨᱟᱝᱡᱤᱱ ᱞᱟ ᱟᱱᱭᱚᱱᱛᱩᱨ ᱜᱮ ᱡᱮᱱ ᱠᱚᱱᱮ ᱩᱪᱷᱮ ᱱᱤᱵᱨᱮ ᱡᱤᱢᱟᱝ ᱢᱟᱛᱮ ᱚ ᱥᱮᱠᱚᱱᱚ ᱡᱤᱠᱟ ᱫᱮᱱᱮ ᱥᱮᱞᱤ ᱪᱟᱨᱥᱚᱱ ᱫᱮ ᱡᱤᱠᱟ ᱠᱚ ᱡᱟᱥᱤᱱ ᱞᱚᱠᱷᱟ ᱛᱩᱝ ᱨᱮ ᱥᱮ ᱥᱮᱠᱚᱱᱚ ᱫᱮ ᱪᱮᱪᱤ ᱞᱟ ᱟᱱᱭᱚᱱᱛᱩᱨ ᱜᱮ ᱡᱮᱱ ᱪᱮᱪᱤ ᱞᱟ ᱟᱱᱭᱚᱱᱛᱩᱨ ᱥᱮᱠᱚᱱᱚ ᱡᱤᱜᱮ ᱛᱷᱟᱱᱤ ᱪᱷᱢᱚ ᱩᱡᱨᱮ ᱛᱮᱱᱟ ᱟᱡᱚᱯᱨᱤᱱ ᱫᱚ ᱯᱤ ᱟᱝᱤ ᱩᱛᱤ ᱜᱮ ᱪᱮᱪᱤ ᱛᱮᱥ ᱟᱝᱤ ᱩᱛ ᱢᱮᱢᱵᱟᱨ ᱛᱚᱢ ᱵᱤ ᱛᱷᱤᱛᱤ ᱜᱮ ᱪᱨᱮᱱᱟ ᱛᱚᱱᱮ ᱡᱮᱱ ᱪᱚᱱᱥᱞ ᱠᱚ ᱱᱤᱣᱟᱜᱟ ᱛᱟ ᱪᱨᱮᱱᱟ ᱪᱮᱪᱤ ᱞᱟ ᱟᱱᱭᱚᱱᱛᱩᱨ ᱛᱮᱱ ᱥᱚᱣᱤ ᱥᱮᱱᱟ ᱪᱤᱫᱨᱮ ᱛᱮᱱᱟ ᱜᱩᱢᱟᱝᱜᱩ ᱪᱨᱮᱱᱟ ᱟᱝᱤ ᱩᱡ ᱠᱮ ᱪᱮᱪᱤ ᱪᱤ ᱛᱟᱢ ᱵᱟᱡᱤ ᱟᱝᱱᱟ ᱠᱚᱱᱮ ᱫᱮᱛᱟᱱ ᱛᱮᱢᱟ ᱟᱛᱷᱤᱜ ᱛᱮ ᱪᱮᱪᱤ ᱛᱮ ᱪᱨᱮᱱᱟ ᱟᱝᱤ ᱩᱛ ᱨᱟᱝᱜ ᱢᱟᱨᱮ ᱡᱮᱱ ᱵᱟᱡᱤ ᱠᱮ ᱪᱨᱮᱱᱟ ᱜᱩ ᱛᱟᱝ ᱫᱮᱝ ᱜᱮ ᱛᱮ ᱪᱮᱪᱤ ᱛᱮ ᱪᱨᱮᱱᱟ ᱜᱷᱯᱟ ᱛᱨ ᱡᱮ ᱫᱮᱛᱟᱱ ᱢᱮᱢᱵᱤ ᱡᱤᱢ ᱥᱮᱝᱜᱩ ᱠᱷᱤᱞᱤ ᱛᱮᱱᱤ ᱜᱟ ᱛᱩᱱ ᱪᱤ ᱮᱢᱵᱨ ᱛᱚᱢ ᱵᱟᱡᱤ ᱞᱟ ᱪᱮᱪᱤ ᱞᱟ ᱟᱱᱭᱚᱱᱛᱩᱨ ᱛᱮ ᱡᱮ ᱡᱤᱨᱤ ᱪᱟᱝᱥᱚᱝ ᱤᱧ ᱧᱮᱝ ᱜᱮ ᱪᱨᱮᱱᱟ ᱢᱟᱭᱤᱱ ᱛᱟᱝ ᱤᱱ ᱟᱛᱟᱵ ᱜᱮ ᱪᱨᱮᱱᱟ ᱜᱷᱜᱫᱟ ᱜᱮ ᱪᱷᱤ ᱱᱤᱥ ᱢᱟᱛᱷᱚᱵ ᱜᱟ ᱱᱤᱥ ᱛᱮᱱ ᱢᱮᱠ ᱩᱪᱤ ᱦᱩᱠ ᱪᱨᱮᱱᱟ ᱠᱤᱣᱟ ᱜᱮ ᱧᱮᱱᱫᱮ ᱨᱤᱠᱱᱟ ᱱᱟ ᱛᱟ ᱢᱟᱭᱤᱱ ᱛᱟᱝ ᱦᱚᱲᱱᱟ ᱪᱨᱮᱱᱟ ᱤᱱ ᱟᱛᱟᱵ ᱫᱟᱢᱩ ᱜᱮ ᱪᱨᱮᱱᱟ ᱜᱷᱜᱫᱟ ᱜᱮ ᱪᱷᱤᱥᱤᱱ ᱫᱚ ᱟᱹᱱᱤᱥ ᱪᱨᱮᱱᱟ ᱭᱚᱠ ᱫᱤᱱ ᱱᱟ ᱢᱮᱠᱨᱟ ᱟᱨᱢᱵᱩ ᱪᱷᱤ ᱟᱨᱜ ᱟᱝᱟᱞᱤ ᱥᱤᱵᱤ ᱠᱟᱣᱟᱛ ᱡᱟᱥᱤᱱ ᱡᱤᱱᱛ ᱫᱤᱵᱤ ᱪᱮᱪᱤ ᱛᱮ ᱟᱝᱱᱟ ᱠᱚ ᱫᱮᱛᱟᱝ tema tren di jashin ge lukhayon chir na tonga ge lukhi ge tong ge te ze me cher song ja chung ge zewa la qnyen dang de ja chung ge zi wi che chi de la qnyen ba de de nyu cher song de ne ka wi ja chen jin de wa ma yin ting yur te si ngo jashin ge lg na zung yo nu ge chuan cha ang ji in ji res ta ku ta chir de na o po tong jin na chir de na zum tong chog ta jashin lg tong da wi chira de ji ge che chen de chir de na qnyen dang de la de nu chong ge chir de na kawara ngzi nigi chirna ndiwi cheche chungwa zamzi gu gu tamir tenu chunga ta chirna dachi kunga diwi zgi chenga jantang ndiga kakka cheche la nyontur gu chirna jeniga adzi chechongda nyontur chi zgi jenzi gu nita tge chumir kharshukpa ngashika jepa tarichi ajiha chiwi jen kana wukwa tazna ndiga tseni chimudira zna htopir shabi yi kong imba te las anga khuri chepir jenga chi ngashika ngisi jopi khilis chechi di tang dambi chechi lang ngon tsarvi yuandana jia chenpu tang dambir gul xie pan dhamu zika nyang chirna kharshuk gucha wang gashi kando pi jia chiwi jenga tsanjira shangshung aga chirna nyang ngan dhanis hto pr shiawandu chirna sambu ga jowu ga pobchang kargitar di chirna khek kasi gpara rambu chi ga kawa la sukhi anghruvi chirna chepir jenga ching gashi ga ngana chirna gul daytang di khulis chechi pobchang de lang chirna thamung maayinbi yuandana gajia chenpu yuwa pa chirna gutabka tenu chong ka shig gu zhang ga shi gen du bi ge jia qi yuan den ge a jian di ge yang chi na zhi wo ge si
다 강화 지원이나 친나 연대나랑 좀 비견다 다완이 실의 종치로 되고는 니가 지나 선지 그 법정 그 아 신초이나 적고 능나 적고 니가 이 중국 거 받아 지르나 어디 그렇지 이 특대된 대나 지르나 세식 그 젠지 어저 세식 그 젠이나 세식 그 젠근 안에 아 그게 지르나 아리 그 조바 담이 세실 그는 지그 젠게요 지고 그 세지라 다 우치 선부 그 조우 그 지르나 아 법정 가노 지지 지르나 거 받아 담바 그는 데 세차르송 Tani sanji chongchir ka ghanu chichi kwa paatayinba. Jiga nana chiriz na dhombi nangtun anyu ka chongchir ka saji ngay chi yane chitayinba dang. Chigir. Aniwa tila jivi sambu ra chiriz na sambu thamchir ka chiriz na ngang chitayinba. Namo anyir. Tungu yana chiriz na chongchir chi saji yane chil nda tayinba ra. Tala shangshangwa ka chisong ka zina. Zanma ripi ka ikkar chin wawar chak ka tang ka chiriz. Lala ra chak jin chonmo mbaab tazi yuka. Zinma asikunu, zinma asikunu chirna sajiga maangra, chizgin zinbari, aigin zinbari, aigin asikunu chirna rambuchi ra, khtir ka ra, khtir thamchi chirna sajiga zongwa, ngayta zongwa tabri, tenu chongin zinma atzidun. O, zinbu nivi ya, ngayi walang chongchir, dakibki chirna zinma andi, kongri, jenbagi chirna sajiga maari, di, zinbu tanga, zinbu nivi, ngayi walang chirna chongchir, langabari ra, diga chirna sajiga pechir, chimuzire etzina, Nyi tang, shikzukla sukha, sepi, arpa gu chirna kongu kus. Tengu chungu ki karu kuen tangna tabiri etzi. Arpa laka chirna, saji laka dita chirna, nyi la sukhi chirna, sukh chikse nuk arpa da chirna, karu ini chirna gada izhuk kus. Khorna chirna, zanman digi chirna, liu laka, ta chirna ki karu kuen tangna tabiri, tumu zi kar lamsi dao kuzi. Var varna zi, saji gu var varna, shungu mawa chi chung manda wa tangna zi. Shungu, ta masa ra. Masaagi chiridna, shungu chichung mandawa nana chiridna, chukgu chiridna, chibchi chini meri daukazi. Tangkaasi gunu chiridna, zangwa gudu andagara, kirgi chirizang gudu andagara. Da chimgichi daukazi. Chimgichi daunu gu tangani da chiridna, wadru wargu, shungu masaaga chichung mandawa nana chiridna, nira chiridna, suchichsainu gu chiridna, chukgu chiridna, ci zangwa gudu chiridna chi daukazi. Langu chonsila gazarnu gu chiridna shuk lala naa zijirim. Suma chiridna sambu tang khsimu tamchik khsima tukhi nyig chak jin chuanmu ta qalangpa tang chiti chiridna bagu guz. Kalangzu tololoni chiridna ta mara chak jin ta chinna jirin yu guz. Ta sambu gu chiridna saji gu nguga nitsish muziridna da muzirid. Tsikisi chepe nyanga gwa sambandi gu chiridna ngayiba langa saja gu mardukhi ya nitsinda chiridna tsik nyongnyong ya ni. Tōn sāwū gu nē chirī nātā nōg kāsī. Tōng ā zāmchī nī tāmchī kā yīlān jikhuā tērī wīsī. Yīchūng gā nē cīndā chirī nā chī yōg kāsī. Chī yō nō jī gā khīndā nē chī sā gō tāp kāsī. O ngāi bā lāng gā lāng gā mbā rā gā chōng chirī tāmū chirī nā gārīm bū chī hū jī chī khīnī tō chī chirī nā rī jī lāmbū gā chirī nā tō tsī wā nē khu sī lā khshī wā lōng nē kār gā chirī nā khsī rā ngā chirī nā wā mā rā kā lā sū kī kāntu gā rīm bū chī kāntu gā nā ngā gā chirī nā pōp chāng dā mū zī yō nō dī gā nā dā chirī nā kār gā tē tāng mā rā mbī mā gā chirī nā khā gā lōng bā sā wā tāng chā gā lōng bā tōng wī khsīm bū tāng khsīm mū rā gā chirī nā nē yō gā sī dā tā mchī dā chirī nā gā dī khsīb jāng gā chirī nā wā gā gāng zhag dhag dhag rā sī dē nō gā chōng gā chirī nā dē tā wī sā chā dā lā dā chirī nā nī rā jēn bā gā sūk chik dā chī nā thār sā gā lā mē gā sī gā nī sā gā yū mē gā sī dē nā dā chirī nā khsīm bū khu nā mā shtu gā chirī nā a nī dā nī chik mā thab gā gā sī nō dā mū gā chirī nā dōn dā dā kā gā jua shā gā dōn dā chirī nā ngam khī nī chirī nā chōng gā Mardukhi yijungda chiridna kungni sheku nuga sanji gu pobchang gu gopani gadar na ta ngayib langa chiridna sachande ta uchi chaji ziga sawo ziga shuk yungni chiridna chaji zilan tamir. Tani uchi jengang enzin she. Tsikchil kama sambandu chiridna duanjin sumchi solnga gu nani chiridna nyamdengi jengi nang atoka. Nyamdengi jengi nani chiridna yil mardukhi nyamdengi jengi kirgi. Yil mardukhi nyamdengi jengi. Kirga chirna sachata chirna madhukha inu, diga hajian. Kama tongu zi, rapa kai karu gizg sikuro ka, zima ripi kai kar chansi. Rapa kai chirna kai kar gizg sikuo ya tangzi, warga tukda madhi zi, tina zikchenga jenga nanga chirna madhi vi zikchenchi ya jian. Kama niwara simba niga chirna yuandini rangzin jua pi jian kirga. Sachati ga nesil chechi khzuu ta chirna, jima chibzin ta chirna chivu ka,
단디 나가 처리했나 봐. 그 지금 그냥 그냥 처리나 되게 된 리그. 다 진짜 좋은 처리했나. 그게 일 못 되게 냠게.

三木姐啊，三木东啊，三木南姐姐我的是，人家吃些个的是呢，不会做的这个，哪来呢？不会做的了，这个，哦，不会做的你吃的是呢？可个个切切什么子来的是呢？人把俺送死，人把俺你吃汉堡去是，啊，对那是能过去汉堡的呢？人把这这个来吃能过的这个，哦，人家不会做些个呢？三木姐啊，三木呢，他们几个吃呢，就是吃了吧。너무 그 치르진다. 고치 신바 원체 치르나. 아, 정화 그 치르진다. 그게 고치 담바진다. 아주. 머트그릭식 그 담진은 나 뜻이요까? 어, 다 정화 그렇게 치르진다. 고치 담바시니. 그게 영화 치는 담바 저아지 두고는 니스. 다 치르진다. 지와 왔던 아가 왔던 나 왔던 아급바 치와 아지 치르진다. 아, 니 화는 아우까? 아, 나비 지지스 그노 게 치르진다. 지가 나 글체스 그노. 너무 그 너네 치나 너무 치와라. 어, 다 흐이 뒤진 지 환도 치르나 방주고 쳇다 다 맨출레 이즈 그노 아 난던들 어 니버는데 네 동성 그 지르그는 나 치즈 요거드나 심부고 저우고 니가 치르나 이카 고레스 그지 네 치르나 버즈고 그지 버터 치르나 니가 만람 반다 지그지 니가 치르나는 그 오무 아 창와게시 무크라시나스니 너무 치르나 다 그 정성 저거 다 그 정성 저거노 디게 치르나 어 怎么不见的？他可给送出去。一提个起来呢，就一看国里些工农，你个样起来呢，我们找个农部个，哭个哭个，哭了那个回的那子，可是心情好呢。可是等这回在那个江个起来呢，可是把什么硬劲儿疼呢？谁我起来呢？谁我等没不他们去啊？他马哈对话等起来呢，家信来说话，他先等家信来说话，硬起来是那个，可个话个，硬安全的，那么如果是。对那个讲个起来的呢，什么个苦他们吃，俺姐吃起来呢，这话个跟人没起来的呢，啊，扛这个起来的呢，我二能那研究那得得的是。可问题了，他啥东没满意了说话，可有些他们吃起来的呢，啊，说那么多起来的呢，买人就够个是。第三了说回去呢，那些他们吃起来的呢，哎呀，培养得人就够个是。老年人那吃起来的呢，你们说话起来呢，这么吃不着起来的呢，用够个是。可问题了起来的呢。是把什么东西呢？他他们接待起来呢？啊，你等那多买车，他三十块钱把这送走去。等你起来呢，什么不过苦了起来呢？当然想啊，你呢？他们个起来呢，是热的，没别个么的，很多没有那个的，接待起来呢，啊，他们这个起来呢，接待等，但赠送了，他给赠送了起来呢，他们还没你个起来呢，肯定个起来呢，咋整呢？谁送呢？他起来呢，什么不过就一块古林的起来呢，特别热的是，他。他他们这个小人吃送的，他给赠送了，还没你个吃的呢。咋整一次？咋整一吃送的吃的呢？这个谁的开的？有个一下过的时候呢，再当子这都当子的时候呢，哪等得了？哦，但俺有的进几个帮吃的，可个什么个叫个吃的呢？面吃不够那个吃的呢？就趁吃子来的呢？喝酒个你看的帮酒个吃的，他吃那硬食吃的呢？得面吃个吃的呢？那个吃白子是，啊，电视里吃比吃干些的。다 대신 쓰고 놓지 내가 식 먹고 다시 내가 식 먹고 남잖아. 다시 내가 식 지르는데 맨 처음 부지고 지르나 조간데다 라그나 다르지 그래서 그 놈들. 네 동홍 근질 근 언니 지르나 대시 조피 조가 있고 그래 지르나 너무 그 가공 조그. 다니 지르나 사그 우 다음 제 그 어른 그 특 코나라 때나 알고 먹게 놓는데 지르나 희송지. 스파스나 그 위에 유튜브식 지르나 저기 돈나다 다 다음 제 지르나 다음에 나 지르나 유지레스. 그치 세마튼 돌에 됐다다 싫었나 다 청와라 수화진나 루 자측 와르다 땅 이쳐줘지 아니 그다 그스트 싫었나 나 죽어지 이 종래 싫었나 다 청와그 다 선부기 싫었나 그 안창도 희송에 아 다 그쳐 싫었나 처음에 뺑이 좀 더 마신지 되나 신나 만들지 희시 다음 책 그 아는 그 싫었나 집바 쇼 됐던 그런 거 집바 오가 근데 쇼 됐던 버근 거 지르게 했다 싫었나 다 다시나 그런 시간 싫었나 초토 그런 뭐 라는지 다 초반 아트리지. 녀무이 쳇뻥에 지르나 개니는 어제 발라스고. 탑근근이나 지르나 그치 탑히 뜨고 다 정말 지르나. 소치. 소치 소치 지르나 선부가 저우다 지르나. 코다 지르나 첨우즈근 이쯤즈고 그랬나. 근라 나 방슬 포화. 포슬 흐와. 아, 이제 실문근 비치르나 치가 양 동즈고 그랬. 다시그. 아, 킨다 한고 담지다 와그 후고네. 후고 담지 흐고네. 시코랑 아영 지르나 무슨이. 난 너무 그치르나 치가 양 동즈고. 아, 인 따뜻히 지르나 처음에 뺑이 좀 넘어도 보겠지. 아니 그 아까네 지르나 스파크슨 보지나 응질 텀네 지르나 이때도 보겠지. 또 다시 또 운치고 치르나 코치가 솔루트지 소스.
다 정확히 제주 지르든다. 추스 바스마 지르든다. 응 인케 아 추스 부고 조이 내는 말이스. 나 정확한 데 지르든다. 직든든다 메스. 동컴 타이누 정거 지르든다. 나긴 지르든다. 지 항항로라 지르든다. 후사원 말이스. 아 동심 그 감도 지르든다. 타이 와지리. 친 나즈거 지르든다. 후사원 말이듯이. 될 가만인스. 단데 대실 하치는 건식 조비지나 조간데 예초 나던데 뭐들 동홍근 이르근하니 카카는데 다우치 딜라 휘템 바지죠라 어원 돌은들도 돈튼뜨가 잠치 지친는 지비는데 요가 어 잘못이와 담치 그 지금 뭐 죽었어 그놈 니가 치레즈나 아 체인 지환데 방주 위치에도 하치는 건식아 치나 조가 조가 있는데 다치르나 제다브리 휘고군데 돈지나 제다브리 했으나 아 진도로 롱초 메피 로그 치르나가 등겐데 노른도 비스 돈튼즈고노 총화근영나 총화근영건 원주지 어 총한데 다음 제제 림부치 다음 림부치 랭근 요거는라 그죠 잠초근나가시 림부치 랭근 요거노 근데 지실던 요거거든나 아 진도로 롱초 그 치르나가와 근데 세주고 거기 등겐데 세주고 제다 잠초근나 요스 잠세 인정아 되네 치르든나 딱 그놈 그게 가농아 치르든다 그러느라 가농아 드나다 치르든다 어 드르다 치르든다 마디 치나 참 처음에 야메 요메가 어 뜻다 버리스 걸나 치르든다 아 그게 리시 조비 조가 있고는데 년카 근데 체비 내지래서 그 누구 지금 센터리 다우치 진경 인진시 어 그거 아마 조 치르든다 선부가 조 랑간 전체 그 체인 조카 보이실다 다 전부 조가 있으지 뭔가 종목 거네 치르나 조지가 또 샤와랑 좀 조비 진행 대인도나 그마 특후 돈비 후루간디 그치르나 진스도 회진 그나 치르나 예 회리 회진의 선지 그 회라 치르나 총화 거다가 치화 그 치르나 회라 아과 거다가 아 그게 치는 노르거와 늑 거다 맨출이 꾸는데 치르나 총화 주 진주화 늑 거다 원정도 니가 치르나 회진자 회니가 치르나 총친데 있었던 매그 아 그냥 치나 총화 좀 마스터 치르나 총친 있었던 매그 신지가 체위 뒤지 치르나 니화 봉이실 맨출레 시와다 총화가 허완도로 이실 때 치르나 잠수가 나와서 저승아 치르나 저승은 누나 다오노 드니가 다시는 라그스 년카 티그스 드니가 무기 다시는 삼자 문다그라 소수 그치르나 무기 아탄 무기 다시는 삼자트 드프르셰피 체테스 드니 아까와 체테스 오피 가득지자 황을 신바 메피 가냥 또 아른 거 무기 드피 예체스 오는데 치르나 지금 총래 에드지 너무 그 총화 잠즈다 치르나 흔히 된다 되나다 아, 그만 득본디가 진나 도미 오나 치르즈나 회진근하네 아니 비회데스 아, 그만 아마 조우 치르즈나 선부가 조우 랑간 전체 그 체인지화 봉이실들 다 전부 조가에 쓰지 그 종목군이 치르나 조지가 또 샤와랑 전주 비쟁 대인도나 그만 득후 돈비 후루간디 그 치르나 진나 수 회진근하네 치르나 아니 회리 회진의 선지 그 회라 치르즈나 총화 거였단지가 치화 그 치르즈나 회라 아과 거였단지가 아 그게 진짜 누르거와 늦고 했다 맨출로 입고는데 치르든나 총화주 진주화 늦고 했다 원정도 니가 치르든나 회진자 회니가 치르든나 총친등 있었던 매급 아 그녀 치나 총화 좀 마시고 치르든나 총친 있었던 매급 신지그 치위 뒤지 치르든나 니화 봉의실 맨출로 이시와다 총화그 어원도로 이실 때 치르든나 잠수고 나와서 저승아 치르든나 저승은 누나 다오노 드니가 다시는 라그스 년카 티그스 드니가 무기 다시는 삼자 문다그라 소수 그치든나 무기 아탄 무기 다시는 삼자트 드프르셰피 체테스 드니 아까와 체테스 오피 가득지자 황을 신바 메피 가냥 또 아른 거 무기 드피 예치스 오는데 치든나 지송레 에드지 너무 그 총화 잠지 다치든나 흔히 된다 되나다 아 그마 득본디가 진나 도메 오나 치든나 회진가 나네 아니 비 회데스 드니 오치 니와시 멘츠지 차와란지니 하친 소크르 제랑 뜻저리 고르죠. 내 돈비 후루 가스모그. 동호이나 하첸부 멘츠지 차와란지 회니 틀 회당지 되다 마스. 아니와이나 슴부그 지우그 네완 리메크 젠스게니 가투체 비세다 마. 슴바이나 하첸부 건시가 처음에 병이 듭그 추진주그 보바세 비세다 마. 돈비도 모두 가스모그. 드니 후루카 동우라 타 전부 민출지 차와란지 회니 틀 회당지대 담바스군데 너친 리비 민출지 차빈지 회 타친네스 자춘진 실에 냠바진지 딜라 치치라로 아닐지 디 고든치들에 드즈나 도파 하정 치즈화리 그리 최승도 끊으래 드즈나 처음에 비영 이쯤든 도 끊으라 숑니 치르드나 직등 그 응유 다음 칠 아 멀뚝히 치르드나랑 진리
지와요 나 치르즈나 쳐와요가 원정 치르즈나 다 전부 응식 데테네 데 땅에 섬

그 지원 되게 치르진다. 키 테스 건데다 치르진다. 남양 치르진다. 어더지 땅양 중국 회진다 치르진다. 맞춰. 아 남양 치르다 지러 매 봐. 아유 매 봐. 너무 그리고가 대노 정그 그게 너빠 전부래. 어 너빠 전부 뜻다버지. 처음에 병에 집부터 달리위. 선부 그 지원 뭐 쪽스구노. 니가 랭그 레와트 치르진다. 접주고 쳇다. 돈토도 만주고 쳇다. 사천부 응시가 미그 초바이고스 맨춘부고스 맨춘부 체르송을 치르진다 디그 자동적고스 아 디그 자득그 니그 자득득 하게 치르진다 일은 지그샹 샘흑적송스 서적송스에서 그네르진다 사천부 응시가 치르진다 적송스 대누구 정거 치르진다 그게 사특하는 오 치르진다 제손을 다브레츠 아 다급다 치르진다 그게 처음에 병이 뜻대로 치르진다 니와트 사천부 응시가 요는 말이 그게 어 메뉴가 지금 생각해지는 다그 아 처음에 병이 좀 넣고 누가 선부가 저 랑간 전진 니가 치르지나 맨출 아 능부고리 다서 다 그렇게 치르지나 아 보빠세 송스 보빠세 송 다 그렇게 치르지나 하라 시기 다 치르지나 니 처음에 병이 좀 데리고 다 용 체터라 때때 나라지 응은 체 치르지나 아 선부가 저 랑간 전진 더 특진이 이제 다 그때 때때 나라 치르지나 제랑 아버 송스 또 회직나 저 다브레드나 자천 전시는 년 바진스 어다 셰이 시르나 섬무히 누구 셰이 총총 탐지거지 남카나 시르나 자카르는 뜨르기 쳇송 아 게탄기 시르나 제치라 하가드지 다 시르나 뜬증근 유제지 다 사트그라 트라 지그가 지그나다 랭그 유슈그 뜨르나다 제랑라 제랑송 저타 시르나 고코르지라 고코르나다 시르나 다 시라라 시르나 용무히니 덤무그 시르나 니츠타브레스 틸라 치치르랑와 닐스고는데 회진다 회 아니가 고거지르 회진 급급대 치르즈나 어 선부가 지우 보여주고 세고는 데 치르즈나 사천 보건 시라니 그 말터 지랑아 송도치 어 회가 군이 던지나 치르즈나 섬무키비 시반드 치르즈나 아른 그 파일 아른 그 침땅 치르즈나 말터 지랑아 송도 근데 니가 신나 던 군데 딜라 치치르랑 와니 르스고노 겐그 회진다 회에 니가 가바 치르즈나 고군들 다 츠시기데 디니 셴나 치르즈나 콜루칸디게 좀 센시들에 했드나 디그 치르즈나 젠티 쭉 메토피 가와 테밀스 제니스 사첸부 응시가 치르즈나 맨출은 부구그스 맨출은 부구그라 크르그 아리와드 치르즈나 아따 치르즈나 돈토도 아민 탑지 마레스 아민 메토크지 콜나 치르즈나 섬미케누고 셰이 치르즈나 자순 증거 송록 다베다 자순 치르즈나 섬메탑가 아 치와 그 종난도 종나 치르즈나 진탐의 말이 뜻다베레스 군누고 난든데 다 크르그 치르즈나 아리와드 돈토도 아민 탑지 마레스 군누고 난든데 동홍 이천기 능리 치르즈나 차와란 지기는 맨지 아 민초크 차와란 지기는 맨지 드니 치르즈나 사첸부 응식거시 뜻함체 거지 다 선부당 선부가 지우라 속이 아 간뚝 안반드 치르즈나 희셔서 너치 치르즈나 다 아 스파 섬라 응저 주거니 뜨브라 처음에 뺑이 좀더 그저신다나 시코레스나 함뜻 지비 치르즈나 로아용도 삼일에 동지레스노 너무 간뚝 안반드 아 사첸부가 희송하다 치르즈나 처음에 뺑이 좀더 많은 인지우크 아 팀에 체크치르나 셰킹은 단점 그세고노 아랑은 코리 전지 장와이 니히튼 하이스 시기 조브르니 이스고노 아 드라치르나 나한테 그렇게 나온다 아랑게라치나 사첸부 응시 그렇게 영치르즈나 니히튼 코라그 전란 디노나 치르즈나 다오니지 데이나데 치르즈나 추 니히튼 그노나 다요노근 니히튼 그 하즈크 다제 엠바디 치르즈나 쵸톤 마레스 치케 쵸브지스 쵸브주그 니와메 그세고노 나온다 드니 우치 아젠근 인진실 디 젠드 치르즈나 회진 숨치 소니그는 그 제회리 회진 사첸다 회 치르즈나 자스는 이거 총치 끊었다는 거즈나 공화 지와게 된거까 디라 치치르랑 와니를 쓰고 놓게 큰 이거 총치리 아 도치네리와 쓰고는데 치르즈나 회진 승지가 간데 처음에 병이 좀 터더리 위던지 회 시비 테나 치르즈나 시바그 감데라 치르즈나 승트메 빈자 춘진들이 위던지 아 도치네리와 쓰고 놓고 아리와 겐겐 나타나요 고젠이요까 뜨니가 리와 치르즈나 동스미 누구 치르즈나 총치 있다네 됐던 다른 사첸드 치르즈나 승지 있던 아랑으로 지러하당 자춘드 치르즈나 시바드 아랑으로 지르 총치형 치르즈나 흔히 줘요가 대누구 정그 치르즈나 회진 손이기는 그 치회레스 다 많은 자춘 전실의 년바 빈 세고 누구 진다케 치르나 총화세 시크라리 뜨 아니와는 그 동물이 드니 아니와는 그 치르즈나 종원이와 승지 그 ngawan rimek ge jinsa ka ka thup shiwi tsa taim baazi wala te shang shang waa ginda song ke adolub tang ge saun laas nik ngombo rewa tis arang ngu nan riyi jin te yev jinsa

스가 제시신 제고노 니 고든 치세군을 했더나 어 다치 쇼네 인지나 사운드 어 사실은 글랜션 셔와 너무고 치르즈나 사지 토가 담나다 그게 니금 비느라 언정 치르즈나 다급 그 스무고 지운 디그스 아 근데 치르즈나 그거 아 알렌션 셔리 사진 디토가 치르즈나 아 짐지 그 사운드 마트바 쳐서 아 돈으로 감부 그 토가다 치르즈나 사운드 답대던 드니타 니금 원부 지지르 바드지 세마 치르즈나 안도 바트무즈 치르나 장오그스 뜻 정에 대던 그 체스 있던 그 뜻나 그게 고 뭔가 고치 담바오가 고치 담바 우드 담치다 치르즈나 레레 진탑 첼리스 아 림바 진탑 첼리 용에 치르즈나 디 영우아 진테스 아 디그 잉우 응우군우 타니스 디 진스 그제스 신제 치즈크냥아 디스군우 데이터게 클랑인 정군을 했잖아 어 사첸부 응식라 초비스 진스 그제스 다신 손즈 아 신당즈 그 신당즈 난구 그건 구 담제 림바 진탑 첼리다 치르나 신당즈 그제군우 난던들 단단히 난든 또 치치기다 디네 세나 치레드나 도둑 같은 거 사운 타브당에스 니꾼 원부 치레드나 리고는데 알음부 타임체 그 치레드나 간서다 데노 정거 치레드나 선부 그 지오용 학감데 치레드나 키와 말에 알음부 그래스 그노 그게 공화 동물이 아니야 아니긴 언니 치레드나 뜻이었군 뜻이 최선 그게 쇼니 치레드나 알음부 그 안에 뜻도 치게도 있다는 거였나 아니 그 구 타임체 아 리진트 치르나니니 체소 다치르진나 파첸보 응식이 조비 진스 그브제신 당즈게 생 케크르 갈란 뜨그리 드니 젠긍 인진 셰오치 강아 동우라 아니와 니가 치르나 진생 그 회들이 그게 회진 거랑 진 치다르 치르비 아니 진드 치르나 사오이니 동고가 돌르 뜬그 사올라 니코 옴부 총르셰 셰반 얼음부 그랑 진데 그게 선부 그 치르나 지온드 니 얼음부 그래 에드지 아 츠크 흔히 치르나 던자더라 진생 그 회티가 치르나 니와 던거 조샤 수치들에드나 타 첸본들라 처음에 삐앙이 뜨부터 주고 니와 매니진데스 데니 치르나 처음에 삐앙이 뜨부터 브랜드 반데 치르나 알음부 동심 코나닐레스 데 치르나 다 랑진 조삐 된거는 그 치르나 아리 랑진 조삐 된거 자브리 아리 랑진 조삐 된데 치르나 아리 그치 랑진 조 바당 요나 치르나 니우 아랑 거 랑우니 뜨삐 치르나 아리 랑진 조 바가니 원르데 원체크 치르나 오치 그와 망아가 년적근나 아르그 찌랑진 조바 너 치르나 아르긴 튼거 찌라 잡고는 든 내실에 있다 아 그게 치르나 아니우랑은 거랑문이 좀 누구 치르나 아르크 체치 너 드라드 때 메크 너 지금이 오치 젠바그 좀 있긴 나네다 오치 신 니가 그 치르나 지는 소 아르랑진 조 비젠데 그와 선바에 치르나 회진근 안에 이 비회레 아 아르긴 거는 리브진 지오가 진다케 통화세 시크라르무 테나 치르드는데 회징근나니 앙이 비회리 신지근 고라 치르드나 리니가 리니가 치르드나 총화 잠무 동군우 아 그게 치르드나 젠스 거진데시니 선부군 군데 치르드나 리가 이타브 그 치르드나 당당 그 치군 너무 그 총화 잠무 조군우 마르토 총칭 있었던 메이크 테나 치르드나다 앙이 회인 그 좀친 드니타는 그거 좋아하는 치르드나 샤와랑진 조피제니 다티게 치르나 진스 급지 신당 즈즈요가 데 라진 조피 된거는 그 샤와 라진 조피 된지 오나 특지 호루칸 디게 치르드나 아젠드 무 차티고 그 디노네 치르드나 투카레 아젠가 투카레 했잖아 회진 소리 그게 아 회진 소리 회진은 아니 치르드나 니피 회에서 그노 다치 오지 그 말씀 밖에 니피 회에서 그라 데 치르드나 호루카 탐치건 아젠가 투 아 그게 되리 데 니와는 그 니와 다 니와는 그 총을 쓴바 파첸보라 추구준비 보빠세 비츠템 바드 아링럭지그지 조르키지 안영라슨도 알랑첸데스 홍인당 뜨글란데니 자히미디암스르롱지 니고든치레드나 파첸보 당식그쯤니스 치와메비앙이 좀도고노고치르나 메촌베켄 슴보그 지우랑간 렌치그치르나 느쳇다브레드나 아르환준비 안응켄 아 아린증그치르나 안응켄다브레스 안그런 큰 디그 처음에 비앙이 뜨부 송주고 치르즈나 그거 적지오가 아 적지근 디그 치르즈나 어저로 안들라다 흔들 케이게지 그게 아따 그거 그 처음에 비앙이 좀더 건남 터나 남 터나 냠진데 치르즈나 삼비 근 혼트 다브지오가 데누고 정그 아링 그 캠본데 치르즈나 적지그 어저로 안들라다 흔들 케이게지 근거 적지그 조라라 케이게즈나 처음에 비앙이 좀 송주고 치르즈나 적지그 어저로 안들라 케이게지 내 개누고 주연 그 지짐 센티고 안녕 라슨 도
체닝 하신 선수 있듯나 사진 보고 응식은 하신 선수지 아 직지 흥을 쳤어 왔다 쳤나 직지 직지 교화티 쳤나 진사 진이 강을 했듯나 사진 보리스 사진 보고 그냥 디라 갔다 쳤나 직지 교화티 갔다 쳤나 종당즈 알랑 첸데 끙거랑 첸데레 했듯나 아 사진 보고 응식이래 니가 그 쳤나 알랑 첸데 사진 보고 응식이라고 그러지 사진 보고 응식가 알랑 알랑무치 알랑무치 뜻 쳤나 다 저한테 매 뺑이 뜻대로 주고 치르나 니가 매가 그게 매 손으로 그 좋은 거다 그렇게 치르나 테니 송에서 테니 송에 치르 송에 양수가 카트는 당도 있어 양수가 카트는 돈으로 다 그렇게 치르나 대습당 아 안습 그 거네 공이 남뜩라네 숑우 마사라 마사가 치르나 남부 그 뜨거노 남부 그 뜨거가 대 치르나 디그 돈에다 이제 송지 흘리 송지 흘리 송치즈 이당도 자흐 메 잠스르 송지 어 추운 강가 그 치르나 잠치는 하다 치르나 홍송지 홍데 치즈기 땅즈 유즈 단늘 송지 탐 송지 유즈 다 치르나 통메트 제 송지 단데니 다 세군을 했다나 어 사천 보건 신데 치르나 아 갱그 처음에 병이 좀 상한 경우에 단데 다 치르나 그렇게 대하랑에 아 다 치르나 그렇게 처음에 병이 좀 데려준데 니가 메라 제 송에 다 치르나 자 땅즈 제 송지 세군노 안된데 디 자흐 무 잠수시구노 데 로르지즈오네레 마체 안그나 치르즈나 제우 뜨그친 바스니도 무조가 데 치르즈나 위 뜨그초노 뜨흐송어 치르즈나 니야니 지당스 드니 자르 숨치 송아 송노 그지기드니 제우 가이드는 칸타아드지 디그 치르즈나 스쩨웅구크 디그 치르즈나 제우 뜨그친 바그 치르즈나 위 뜨그초 아니야가노니 치르즈나 탈 탈그지기난도레 치르송에 추운 강간도 치르즈나 마람 바꾸 그드지 네비라 치르나 바꾸 그드지 다치나 장송 가트 트호세네 즈고케 데 치르나 쇼아이즈가 쇼이 치르송 디그 치르즈나 사 청완데 사그 메부 청완데 치르나 가게지기 치 치르즈나 청와 치다 치르즈나 추운 강간도 치르즈나 네비나 치르즈나 마라 송에 저 뜨진 바그 뜨초데 치르나 네발이 탈긴 짓고 그지 뜻이니 형이 청와 그 온 강가 추치르나 메일아 오브드지 가게즈 가브치르송 치르나 강가 바 만드지 바 만드다 치르송 다 전부 티니 트티당이야 트티 치르송 치르나 강간데 응식 그 레비 나치나 전나 치당데 전나 치 치르송 강가 치르나 다 신초브난도가 신초브난도 치르송 타그 로무 동트트 마즈 그런 아다 치르나 렌종 응식 그 치르나 레비 나메다 코리 되게 된 그래 대통령 다운 치르나 아래와 그 다가 거는 이게 다 많이 지. 근데 영 치르나 요 게든 칸타그스 사천 분들 치르나 소아다스 사천 분나 강식이라 강식이 치르나 소아다비 들 가기기다 치르나 급들하다 사천 부요 강식스 아라완데 치기 저리 쳔웨 근데 다 특바 치기다 치르나 강다스 그 치르나 토가 통송스 또 통송 치르송 치르나 초천 부스 그 로송스 초대 영 치르나 단 강가라 속히 치르나 땅을 얻든트 챌리 강가 치르나 르 카와 챤젤이다 치나 사과송 요 뜨친 바그 치나 왜 뜨초 아니 와니 피 도지에 야라치 찌기지다스 근데 강가 시코라 치르나 잠수능아 치르나 지린 유지세 고지 카틀라 정송 자흐 그 치르나 땅 엔즈나 고미다노 들라 치르나 노 바당다노 그그 다 그게 얼컹컹 그 치르나 그라치가 대노 정그 정송 자흐스 그노 니기다 트티 치르송에 흡강거 치르나 추운 강간에 동안다 동도 그 지금이 주 개든 강타그 아 강간데 전체인 뜻이 띠가 뜬 소위 쳇다 다른 치르나 정성 자흘라서 왔다 하는 거죠 그 정성과 시크라 지기 쳇송 다다 그 장송 받고 님스 된 거죠 그 강가가 냐 치는 자히브 뭐 추 개든 강타지 토동 그 치르나 좀 센데리 다들 먼저 근데 와 이렇게 나나 요늘 되네 우치 젠근 엔진시 니 강데 치르나 젠근 엔진 예 안녕라슨 도스군음 게치르드나 세식게 젠데 겨라라게 치르드나 디나나 세식게 젠게 찬니트라 마찬가지 송요크라 쉽트 셸리 송나 치르드나 세식게 젠나 마브즈나 타크르게 젠바글라카 죽사 메이크데 안녕라슨 도스군은데 치나 세식게 젠 탐치게 치르드나 겐게 찬니라 텐게 그게 치게 텐게 되즈나 데 치르드나 샤와 세식게 젠데 샤와 세식게 젠게 너니 치나 샤와 와르세게 젠데 Sambuga jiwundu chiridna aringa khaimbuga chiridna azigsikulde tang Tiga chiridna chwa mepe ngaytub songgurunda Chigchiga chiridna Jura kheno Deke chiridna alungu chi
그래야 하지나 가시라. 네가 아닌 아슨 손수 의도지 쉐고가. 대노 정가 아닌 아슨 또지 varnau ke xin se gunu ke chirna shawa jo pi chirna ra ra tenu gi chong ge chirna di kam de shawa war si ji jen te jir ti me te ke chirna di na na az gi jen u ke ke az gi jen kan re te zna ar gi ngach chi jo r ki ji te zno ke khir ge hui jin kan a be ta na re zna hui chen chirna lang gan ren chi sim bu ge ju be ta na sim bu ge ju te kan ge zgs ko ta na zna ar gi ngach kan bu ge zgs ko ta na 영어치르드나 티그스 아 그거 처음에 병이 좀 통구노 뜻이르드나 끙그스 거 당즈나 식지그 조라키와 아 식지그 조리 타라키와 지그스 거 당도 티노 정그 진나즈기 제언리게 되지 어 팀에 체크치르드나 그거 뜬글 아까는 셌지나 쇼인 다음 뜨글란데니 자흐여미 잠 솔송즈고 쇼니 인디나 뜻이르드나 키와 그 식지그 조로안드 데타비 처음에 병이 좀 됐어요. 네가 직접 가게다 다 전부 원영하시니 단 데타치레즈 나와고 용무고그라 당원에 신나 사친 마운즈 마운에든 드치르나 잠수나 홍다 크송즈 바지 드치르나 라프토크 지데던 아 라프토크 사운이 됐던 거다 치르나 그루트게 셰고가 데누 정그 니나나 신나 라프토크 제는 리게 되지니 어 데나 우치 돈신 동우 리 동원데 치르나 실차선 되는데니 다우치 돈치네 니와 리에 니와 그 치르는 곳음 리에 니와 그 능리 치르나 선부그 지우그 다 전부 응식그 임 엄마당 시라 제 시트에 무슨 쟁어가 너니가 니지니 엄마 그 치르다 가모리 코트 데 치르나 나 시그 돈친 체즈그 니우그 동우이나 선부그 지우 랑간 렌치그 다치네 응식그 즈모 엄마라니 바 니지시 바리 아니와이나 치즈나 티그시 다치나 응식가 시 와르와 지 무슴젠 데 치즈나 니 지시 바리 디는 그 최우 동우가 너나 치즈나 너무 나한테는 총총스게 비지오게요 동우인지나 엄마 그 치즈나 칭아 니 쯤에 치즈나 니 쯤 롱무지 다 전부 치즈나 응식가 차비 됐던 게 선부가 지우 랑간된 진대 치즈나 아니 쯤 다바 아니와이나 치즈나 선부가 지우 랑간된 지그 때 니 지그 치즈나 군이 렌메이바 Tani chiridina thamu ama teacher song gomu warwa. Jawaagi nani chiridina sambuga jiwa langgan renchindi thamu ama ga lagani chiridina chwa mepe ngay chum mene nuga jimtsen chiridzi jimtsen ta tenba. Dumu zika vijoka. Tani tongwe na thamu ama yunga chiridina ngay chup tapi chira. Adokhi kaalong nimi siris. Pukhi ami vay chil jiz. Chujina rangas zini yore tabi sikun. Tani chiridina adokho sikunu. 근거도 호스군들이나 사무 엄마가도 호스 사무 엄마가도 호스래드나 하첸보가 시그레스 어 사무 엄마가도 호 하첸보가 시그스 아는 그 즈무 엄마라스 어 가이 엄마 치티라스 즈무그 지우그 처음에 병에 좀 더 치르송에 가트게 무고군이 치르나가 맨첨부스 다다치 치르나는 그 구탐체도 리진트 진석급지신다가지고라 뜻통 체르송다 치르나 하첸보가 시용 드마즈라스 겐그 겐부그 젠치 줄메트피 가와 겐부드 쳬고고지 데이나 겐근 너이자 치즈레이트나 처음에 병이 좀 더 고고지 데나다 추송한 젠치라 처음에 병이 좀 신데지 가게 단지 디그 가롱 뜻다브레이트나 아 남카게 치르나 쳇득님이 어스르다브레스 쳇득님이 어스르그 과롱도 세포 당즈게드나 하모 엄마게 치르즈나 외마게 제첸데 후송즈지 데 후송이 치르즈나 어 디그용 치르즈나는 그 독부그 간데 치르나 쭉마트와 이런 것도 후그 치르즈나 과 등등은 치르송이 선부그 여우 끝나요 누구 치르나 집대 용어대등 치르셰 뜨게드나 지 선부그 지오 아 나 치르즈나 하치나 응식 그 즈모 엄마 쓰르고는데 인스 게스 치 처음에 병에 정도나 치가 종라신능 이 초대를 드지 안디가 정선다구나 처음에 병이 죽게 치르진다 정선다구나 치가 종라다 이 초대를 다 너튼 나무 치르진다 다친의 근식 그 과진들 아무 엄마 용에 치르진다 선부가 지우 난간 렌친데 팅왕이 뜻선랑 이 총이 뜻대를 지구노 나한테들 니가 제일 치르진다 지금 그 젠게나니 디칸 마디비 지금 그 젠데 그만 동문들 치르진다 과롱님이 세르르드지 과롱 회전케 치르진나 회 니마게 치르진나 어슬게스 괴단즈가 테노 장그 디비즈 젠지젠데 포회 어미베 칠지즈요가 아마 하무 아마케 치르진나
वैमिश जैसे कर्ज़ कर सकोय तांजे ती वाल के टिकड़ा यंग मादी जुते ना मादी भी जुते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레드고나바 디다르타체나바가 산지 나진바나이나 총은 저르고 냠신 컹 워크는 현주 되니라 공호르 좀 땅가라 좀 멍멍 서종 거 서르베 누가 참지 공호르 땅미 상친 용거 대신 테리 라진 잔드르 그 그와 그 고동 잔크 그 토민 잔드린
4: 순인 잔드르라 시근 큰 잔식 어떻게 주저와 너와 니드브리 그렇게 된다고 너와 로티지 소매 값은 너로
5: 할렐루야 나야나다 야나야나 응원이 랍거스인 구도 흑지글엔 아스인 구이 랍거스인 구다 니 아르가라 차을린 의향 아스타라다 얼가라 아차프 구다 성얼가를 등나 탕아 아톤 욕디 아스타흑시브지다 사른 우사르디 야방을린 지다 사른 우경르디 다 성얼지껄 용은 품다 ཁསོག་ཡུང་ན་ཡན་ཨ་དི་ཨར་ཧོལ་ལབ་ཁ་སེར་ང་ཅིག་ཨར་གོན་ཨ་སེར་ང་ལ་ལབ་ཁ་སེར་ང་ཏ་ཨོ་དེ་ཆ་ཏོང་ང་ལ་ན་ཏ་ན་ར་ཏ་ག་དར་ཨ་ཆ་ཁ་གོ་ཏ་སང་དེ་ཅིང་ག་སེར་ཨ་ཤི་ཡོ་ཁོ་ང་དེ་དེ་ཅིག་ཏ་སེར་ང་སར་ཅིག་ཡོ་ཤུང་ང་པུ་ཅིག་ཏ་སེར་ང་གང་རེ་ཅིག་ཨར་ཧོ་ཏ་སང་གལ་གོ་ཏ་
6: རྒྱབ་མ་སྟོ་ཅི་རེ་དེ་ཡ་ལ་རོ་ལ་ལ་དོ་ཡ་ལ་ཡ་ལ་ཡ་ལ་གོ་ང་ཅུང་ཡང་ཨན་དེ་སེ

ཁྱི ཕྱད མམ

Ta chuo nie ga yang ta nu ma ni gu chuo chi he vang ye yang

Oh,

Hello,

Oh,

Oh,

0: 中央民望关切农村裂空仪，中央民望关切农村裂空仪，他的你三九零年代列阵数据推测仪。
1: 생일이 요건 감사. 샴라 선교를 냠자리 전시우인. 땡디 선교를 개낭 된소니.
2: 삼루사베 양람 사바레 니지 치지벌레. 뉴규 말라 비사르 주 교수단테. 뉴규 대자 멍시 덴도 동와 시바 슈규 고탄.
1: 리샹기 우즈베키스탄기 총리 타 제제낭 외고로.
2: 리샹기 에리 계속이 최소 대비 주미 투미 소고 타 제제낭 외고로.
1: 자르베 망소기 도소 총리. 고시 시왕기 먹슈 갸게 동와 타. 저팀라 소주 갸바라 괴담 당메 고소이.
3: 샘레팅디
1: 변조탄 지소 공비 주교로 대결 뉴딘 지신규 딘기 중규 뉴규 책봉수 야수 개바다르기 장도 귀슈 폐신 유바시 초토토 미야당업 중앙송 유비 롱코르 꼬라치기 로도 축주진이 동토기규 년지기 뒤수낭 개용기 롱코르 창미 로동화티 미보르 친예동 유비 치시비 총결기 총미 다와지기진기 로주 도바마세 뉴규사베 랑코르 치니기 숨주 수업계 소규를 향 대결을 톱기규 다자 개용소 로도 주제동의 춘년 도시점니 라르기토비 뉴교리의 중화식힘 니동중니로니 니동니 즉지류바라 로주마고로바라 랑게기 라르기토비 뉴교 최군리에 로동세 덤니 학산판리에 동화 통주를 줄리기디 콜라시비 라르기토비 뉴교 말라 치슈준유 니동자민이 작성로 립디 랑게기 라르기토비 뉴교 직주를 최고기 개용기 록슈 직주를 최고 낭송의 돌세 체결리에 통화를 겐니에 로규정신기군리에 미슈 록듄리기유 명하라 개용기 라르기토비 뉴규 직주를 최고로 동화 통주로 니슈섭시잠스마티 콜라시비 라르기토비 뉴규 직주를 최고로 기체가 잠송하다 뉴댄기군리에 랑게기 뉴규 랑코 랑주 톱세 개체 개주예 댄병왕 균투 톱규로

결제유 계지 서법태기 접세냠에 균등왕 치료 좋았다. 콜라시비 뉴주 코트라 고긴체비 튜디리 중국 딤슈치비 장도 뉴주 리기비유 뉴주 대자니 변조타 지소 공백이 내법 시부탄 지호유 내동 접실로로 지켜주지 시진핑기 계급기 공백타 대자기 특주기 토세통리 뉴주 제주 사르지타 뉴주 코트 사르지 뉴주 락제 사르지 뉴주 람수 사르지 초용리 기진염례라 중류기업 제기 뉴주 대자기 특주 사바 통마르 되는유 로마지 지켜주지 시진핑기 대법기 피게타 균도라 신리 남시의 기진 접단 리부 되는유 뉴주 대자기 특주 사베 낭튼타 락린 균세 메바라 퓨송 소수 심어타 랑게기 뉴주 피게라 균세 메바라 세계 사바 중어타 나부 사바 되바라 니지 제유 공기 당산 태뇽타 대자 뉴지 뉴주마라 종료를 중주니 랑게기 뉴주 사르지 카초 조인 기줄라 시송니 문주 제도를 균교 집어타 뉴주마라 사바 차르규타 조준 교수 당리 뉴주 대자라 기린 치구 시대낭유 미리미콩 河北 雄安 쿠사르도 독심 나와라 폐급 공기 뉴주 내두니 공비 최기 특주 내두시인 俺是我们的龙罗塘为父三笔起不赢谈的点呢我们同人心点不行谁都就算是多少龙的俺是女婿梦心一片提出了给女婿准备结果你把图唐赞谈天用给孔比冷比托就用军权下归西三年级送学罗萨巴小区让给给女婚上面电视组织局所当月平常能出处找我家月别为这罗康西二军级港在推三十六星 为了民众进步，基层劳动国际女婿责任上嘛，追究了什么大言不谈。追查为起，罗达的唐山龙女杜同桥的泥塘，前往出动都不就不是。第六，初套龙路电信塔，初具对你落给电信，轻松龙国给维护电信所，罗安前期车给装备在内囊规定级别，女控上面电信车上全套都拒绝。 서버토베초수진리 록도님은테 록주님이 바르기 가게 나르베 메바르스디 뉴주사바 기토바타 베주 야구톱규 기렌체구삼 디로 록주인 젠주람 조준치세 균용내 교수진유 민가라 변종타 광동키 태규 록제리자 강교 준신유바타 콜라시비 서법토슈기 믹세 토뉴리자티리 동수로 가르쳐 구삼기낭 소비자들 방민 록슈 지리니도 초기 학삼기 파르타 주비 유강오 쿠부치미 쿠토 제도기유 미가라 랑게기치 톤뉴구람기 지링세 지리 치초레 개와타 록슈 뉴주 람지시 리주단 진니 문루 파르캠기 롱로타 준가르 숑세니니 지주 출로제 록기 구고치비 의샤르 규도 제신유 롱아생기 차르규 종업이신 랑게기 록제 마조디 롱아센키 차르규 줍시베 투수리 갸지 십주 예매 퍼규인바타 림데 록제티 랑게기 로지기 록주 그리고 동와 추수 동주로 봄직레 개와티레 로그람 강리 돕주시 딜로네송 랑게기 뉴소 남자 조준 치 교수 당유 민아라 개용소 십천괴배 조준 시 신비 추대 뉴소 기시규 동와 동주로 니레겠니 콜라시비 앙탕부로 댐부를 리뷰 뉴소 락제 사바 서시 경분이 서시 망포로 빵라 차드바 더비 바라 문주를 중화타 리 기드 록제 뉴소타 뉴제르 클루 뉴소소 뉴소 락제 사바 나소 콜라시비 문투기 네법 돌립 유비 뉴유 사바 돌린라 군디 동교로 네바 개신 퇴시유 랑게기 탄통 방미 록기 대체 공비 조신 당리에 롱탄 외소 뉴주 사바 사네타 타니사라 피뉴 집에 군리 배추 제주로 군디 당유 다자 정시 디네기 록주 그리고 갸지 개주니 방미로 대가라 코드윈 체니 공투비유 롱아생기 차르구 종합 배자년낭 뉴콘사베 멍시 지구 조준 지수 시로 동괴신 제로니동 갸미 숨주송을 올리급
랑게기 교토 민비 뉴콘 코츠 집의 시균 단대 멍시토 덥직 바로와 세규타

0: ཁྱི ཁྱི ང་རང་གི 삼바라 계급신기 막자라고베 전자 7통치바 디더브니 자르벤기 자와니네 베미롱베 차주지기인베 문지식이 유지주의 도소나 쇼기시기 단다 가오시 예시베 개차티다니 자르벤기 점리 망신이베급 차주 강비밀라 랑규랑다 마치베 멍시토 시브식시 로주티고라 가오시이 개차치지강주기미 예튼티르 티숨기쇼 랑규랑다 야부체메베 겐키 나라니 자르벤티니 라리안 팅아타 직송인비 람베토 규규티 심제 침부 독지주유 도소낭 쇼긴시기 나라니 자르벤티니 모초기 초수 조시유베 문지치기유 자르벤키 팅아 중국타 아시아 계급신다라 젠즈 모초 랑바니 아장주메시 이는 양 미텐스 대신비 로규라 랑규랑다 자원인의 지기메 다자 콘스 라리안 모초 롱지유 Tertien, Tuenta Diji, Narane Beti Munzi Jiktun Chidab Chewata, Sim Dingne, Gaoshi Kangyo, Sidingne Pabgyu, Rewa Chiki Yuji Juyu. Duso Nang Shukin Shiki, Jarbenki, Zemli Makchi Nibeji, Shidi Zetim Di Dembib Cheyu. Taja, Gaoshi Siwanki, Jarbenki Mokchu Chiki, Tseka Tinsu Durzi Chedi, Jarbenki Ni, Zenzi Mokchu Longtubi, Gyegab Jigdu Gyuru Chugu Yubi, Tuentir, Nganzui Ngogui Ta Jigdu Chegyu Yinshi Juyu.
1: 这个雷公那边为内区一人年初雷公及这一届年级托领内区新建民内给这农都产田一人从马起普地塔明明能不住接替而里马给他住农都松了东地当会他住木住铁松特别没把握木子错干年卡铁过穷学习去不是一人其这边政策被您的人一人给切图过去民呢木子塔吧哈们那一 明年采取卡塔推步给批准了全用的村子土约片采取预测仁义给王家这边我别信许咸阳一人呢二里错一顿别去世的主宅康养推面了二里错了连着养前面解决不是二里本日给这顿年二里错年错到村子去读书阶梯从这出行后二母子错干的着急阶别让没有下过社会采取来养老人的局特别出行许 明年拉扬国总局推出十只卡塞面奖，接送部部里去准备推出的阿雪了，萨库尔迪南因素都解决不是。二零一二年，有几个十只，一零年七日上班人写片，举出了明天，一零一四南区所起，准备时期，这段年，提了开年前没不是。
2: 六七年就来控制，七段年内存新开门的门票，改成龙头产品。二零一二年，我的内阁给出去进了出产交通支援。二零一二年，铁矿墩边，地位浪向芒果西的，边呢，一零七内阁凝聚结构参照七八趟，普地车库拆卡七八，四国级推测不收获的，代表了七厂交不所得不出去给某些南区面积内存别有不是。
3: 콘세션조르니주쇼겐바산라무라탄딘제원제히리센케오난켄삼주라시메메다지키만주락바라추기지메메부지키만주르부르추기지추추디지키만주추주렘바르치타도부베지주이무치이신스렘바르치미치키조양시경주최초
4: 냠조르미저완니 냠지

云听APP 彭林囊主机，提醒我囊建议托呢，藏语广播协听呢，最新囊的这。年不云听囊语，俺做云听囊借用。

0: 더불이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리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계 공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젠시우기 탱디리 젠기 낭튼조니
6: 中国的西多卡塞奇别能催西给卡普多卓新预备国他现在三对给托斯坦怎么林娘里给卡地西别国罗中国的尼国了西别兰国的卡里给吕俊康德博尔给团记忆南西别国罗坦在尼亚给三级巴林真托给中国蓝素为登局级别国罗
5: 어리초니 어리타 이랜와르 추든 족톱시지시바타 이랭기친지뷰 이랭기 퍼둠치기 퍼그스텐초라 이랭기 섬주주메지시비 고르소인
6: 샴러 팅디리 챙기낭톤시프트남센쇼
5: 탈릉어지 공신진 지계기 유고르와 중국의 유고르 체마와디 텐진 나오의 리니 충충토 우르스 포모 요리예 고조담리 년지 양류 치무이 바르메 로사르기 지무 년지 태가라 중루 소리 류수캉도 교육바시 제자상 유수 지계기 유고르 초보 민용의 시기 워스 톡스의 자와타 리니 사르두디니 와라 판도 초원치니 수균타 팅럽 냠지기 초의 남바 냠수 뇽유 广东深圳土因及茶叶标准达不满足给看不谈宁晨一面给空心给那么深度的贵吧所企业我体外忙为中国推进他空心给那么什么牛肉青年中国为军定给做完娘子牛肉年前了中国的球比巨细业绩托军队员接着去月基础这位年轻的托航上贵比中国冲凶土八十两百年推进贵米贵比四句给贵之前比 中国有国给策略出入为帕的他今天期间都特别中国经济策略出入为帕的企业为中国国的给文经济扩大了巨轮期新学体批界给巨轮提到前年中国人家没有三百七百的批件作为冷部你的新三度单元同于人不难努不求年就是给端别扩大了给切成出中国送年大度确实为他年更个月 牛肉先生给个卡记给年冬给制作这位列地给四句省心所就应给修建特别问题企业给查庄博的进行中国基础这位年轻人列地难修炼人年他三里给位成绩内部是恰运控制同对他年龄年纪七八门是同对唐北托年中国基础了得西边七八地我这通话他假期全必须努
7: 冲凶给参中，俺给七根给妹妹弄出几根，中国查找他贴个了别的几笔去，俺有个弄出拍个酱用牛肉买不下去。开始制作这位研究的跟咱们了，中国统统不切有几句呢，军队俺中国的越国的七笔策略出了问题，没体外嘛话中国的越图，越国的来的给城西领馆不啦。
5: 他六个几年岁人谈不了，他是六个几个月过了话推送来得你他怎么怕了他？郑州他、广州、成都所属越过了九个，七个月过了话推送来得几年怕呢？俺公司越过了他用个体外嘛为米色了，弄了新七星又不行。推荐过越过比四句他，过的东至所给得的七得军前面把推过长度前不当对呢？七个月过了话得的越过了七不呢？
7: 十三十多七百八了，六万千元。结果啥话他？中路所里的大娃，老多卡巴拉店里创业的头有过的七八，牛肉江南爹爹，你这的六万多就不接个头呢？军队给作为吃，我有他，巧用给中国的农村的头皮。在你安大县里，我当初七八牛肉头发他，咱这特别创业的给苦了有他，制作给店家也不有把的电板七八。
5: 中国民族给朝鲜他，咱这届年数年纪，越过了民用的西路文件贴，黑把全部预备错了那这边。那不就一个比表达开些个，年轻的给闽南人过过的当独自就不行。文件假如是七个，我这七位在越过的军队都不是穷娃的，可俺林不呢？文件集团给朝鲜做瓦谈，开林不呢？老林我也给朝鲜给瓦的是。
7: 年度2016年，中国为举办表达时期，中国作为年龄的年度入团人不勇战七八了，投过的钱不多呢。中国话人就是在俺们为七六千元。
5: 지게게 차로 망부시기 전이기 믹세기 중국 투급시바디 추차부 통화타 중국 로기 류중 나서 집에서 냠주 친구 주위 어린 지구 집이 뒤집토 지게기 예수는 망부시기 중국 투럽수 리바다르낭니 진주 니투응아 중국 캐주응은 바르치기 유지주바타 인진다리 뒤집기 차지토 니주비와르시나 중국 진기 철업시 최도추와 태토니 지게 망소니 중국로 닝니와타 머슴 사르갸싱은 바르치비 문지 前途 머슴 딜레 미남기 댄자 초르셈 치와타 덥디 용체 티웨토와 수윤규 류수 천이 지부타 티럽 천재 초와르 용켐가 지문 치바 증기휴 지게기시는 츠 중국 캐주 섬의 댐빙은진 지급 통외토 권제 기급지기 피제기 편제타 지소 주용라 매등기 댐쇼 방유 다루스윤도 예지 망도 당제 망부시를 응원받아 중국 권리시비 캐린 치체 균등아 토르친유 권리시비 중국의 초와라 도구르 계급 체번니 서동기 쿰시 삼야나 초의 십지기 내주라 레무 체부시 되는 민바라 피해기 터블람시타 지속인 남바 갸르도 더십 체부시 냐시 티니 카나디인 일인구 남성규를 차외 토 된바더라 권리시비 미갸 응원진 시아르초순 진번니 중국의 초극도 기도타 럼루기 상자 지속의 인슈 딩서비 시베지기 낭두 된비 춘수시시 중국 점링기 폐기탄 딘리 폭삼기 초화지기 체시 갸르도 딘기 치신 유보시
0: 年前中共中央气象局度部塔中共广东省委给念头作业级别中国共产党给登局习近平给推入三百中国开局给基座人路给广播广东塔香港澳门国庆开拓朗林达尔为国企切团车站我这从度深圳土措行 给科普习主席的用为四档给国际塔日最给开往所从来日给推民所美家的出去了咱们从头说呢深圳起色就忙不如安吉所约提国庆会给不再投为批给给压缩给不得不允许名错塔中国南北停入间给怎么能给推年了名错写给不是记得西班深圳图没到日都写不塔我将军心给看约 科目若加塔尔基金党安若安林城期拉达尔书记塔加塔尔基金党期列起独习措备操作拉斯塔米萨尔贵巴中国重建南图我有家权千不约不满塞南泽坦丹日松局文参扬琼瓦铁托内中国思雄期库尔有了松局期期北尊切巴村国图提大仓门尼 科目若以接西尔自用为不塔陆中七人七瓦下达日记松约不是 现在三对年来过年国庆开期从年现在三对年来给三对其他用错突破它华为谈腾讯公司内中国参加起来给中这三岁谈规矩给我突破从这七日内七日南错规矩突破出面谈年不如规矩突破所国庆开期参加三对谈人论数准期顺序期望操守观众南给对岸洋洋当时 广东塔、香港、澳门国庆会期三千多，南国山东突击。国庆会期出自集体作为国家团委所举办塔。国庆会期团联扩展七场晚点，安全团联体会点不塔，体会内期穷松写不说。七团车站我就从头到广东塔、香港、澳门建设会松林用为烈日民政委西林去团面广东塔、香港、澳门国庆会组中国的去孙杨。 特别登记举办中期本日谈开往开来历日期团结广东谈香港澳门国庆会谈泽林西北集团组委名列临门七不是本个来总理明西罗顿巴明日行路单期主席罗顿巴伊斯米尔开七团车站我最从头 给科普局共谈配给给出席开前提了苍美森西切都及写不谈况且广东谈香港澳门国庆会期六年里四句三对谈与人七个团结七百南青切次编着亚团谈官地东土吧日最特别接写于不是 毛德伟出作看起出面谈配给谈团结谈起主席总理苏不杰因别杨吉口起 中国参赛期从这三百七公卡多共有举行过中国师兄期罗素坦参席了门文东玩通勤几个多 中国共产党的革命多边的过程，中国民党的百姓乱民切不来，中国批改机切实执行于。 毛多话也，让我给科比内催谈惨被批改着了，出席前线预备。中国三队了的呢，批改了工地单位特区六零的罗塘，深圳民生区组织所给杨苗老将他接线人全部都接送预备些。给用给科比三千改款去，给这里我谈成全朝阳民生被广东谈。 香港、澳门国庆国旗，改用编角东北的国家级队员。天天中国国贸局在特许谈，编角去孙秀、齐秀去三空的车型时，从头说白，这个给观众去广东谈。香港、澳门国庆国族中去国个谈真切的，中国谈别的谈，俺们来继续七十多年，推动批改用为日过七个月。 广州谈深圳所空心国企创业谈，埃菲利克瓦尔企编角从团长哇十多七年，中非编角从团空心国企，给及从团的那天，南宁企进的九万，日共七个错月。你这是也中国新旧的那个主任，奥诺那一主意。他罗尼中国龙安参军阿巴国苏贝罗西，中国出在头位七九国也母体工地东局谈。 给用给机构的创始全部组织搞不起来个难，中国人民给批改谈，这玩意儿不行人了，怎么了？可个体外嘛不脱不是？埃菲利克给科给中国西关还将其为创始立起啤酒也不彻底，团内出现那么几了官地谈，埃菲利克所来见谈，听着讲给批改了官地东局演习送也不是。
2: 毕竟，朗国人针对其中国人，朗国人所来的那三不行吧，那就签约接不谈。中国的你人民性，快乐西部，创不了了。朗国人三不七十多七边，搞着开心些多，有些有些吧。你的朗国人针对性一不嘛是，所来几局给登局是体外感应些不啦说。你家的草皮，你都你走主流，毕竟以前朗国人针对性运气，哪里让快乐西部朗国人针对性是都三不对的。 大众朗国的草皮托他们林子林做的主席奥布莫伊，中国的朗国的历史给吕俊康西单扎不远。啥子坑东西都一样，浪子人就天真叫不谈，就跟给国军军都天真叫不糖尿病一样。本地中国创始快乐西部朗国的起来的一万股不这些起源，中国的你记起了快乐西部朗国的起来了蛮多蛮多遍，吕俊康都不是都叫我这他们些呢。 大碗用给忙为啷个人针对给吃了不啦？第一次，第一个单位一万抽血贴，俺是那天的细菌给开包呢，针对女不体外气味女菌给开包是给我通通。中国人民币大啷个的去，人员老子了点呢，人们先是来给用个就是钱的，可是西北团来接他，人团接他出去，再算确实军队俺有的。

0: chigeki keleki, tsotu sampa june, netun tangchu chikyu choko tiongyumu, wengan jingkun towe wanki, sanetiki sishun jeta chikyu, nidong kami nishu zaksum lor, netu tira gyundo chungyu, chungkui keleki sanet sato tu zishib chibikyu, damdu woki, mi chi changane, sashin chikbi, chakdo yinba shido chungyu, gagzi shido tili, Damshun do gyongki, sanba megyaba, lembu sugu rinkon mawa la pende chiwe zhungkui chuxi ti damga yakshu su kyoryu. Chuxi sabi na, lamja mi xi torudani, tui ta nambu guntu zho lam xertung tuwa genlin chibatanti, shio ni tuwe pukdun gyalhaq zam guzhi chedi. Dongman na cik ki, nu ju tan tixin sanetike yugo li ri ki peke le dato chekyushi. 주시티 비지니 통원수 교체 냠지 남창부 레미 曹이병키 배준 침부체교 니동자미 니슈 접실론에서 총통인 캔겹부 레미 사바티 가스족준타 토담춘다 두칸 굴구소 응어투이키 퉁조레퉁나슈교 콘키 규직 남지키 최고니 탱아 삐딥난키 타니직시 타쟁옌라난키 응응우진진키 캔겹타 디도러 교류교제주교 Sanetike sishun ti cinta, kenge shibze ne cu jidu yang yang chibata. Mangzo lengeng gu rinbu alegi shukin jishye gyakbe gu rimna. Cao yi ben ya, calon gyobu chung yu. Mi gyal hang zamki, ngamzi namchang buru, lo sumju suang mingki shunu du ci chega zam sin yu. Lo na shunbi, le su cu, rangu tunba tunggab, lorab gubju nan gibi namchang gi jinir shung yun shu la nyong cu sima chung yu. Kong Nidong Kami Jokerlor, Sanjibar Toyong Ne, Lingchen Toki, Shung Lam Ne, Nuesam Tambu Parki, Zogzhu Na Shu Yu. Taja Gyugdu Yubuti, Lona Shunbe, Mirab Siki, Lagdu Zhuxin Yu. Kong Ki, Mirab Ji Le, Mirab Ji Ki, Gyanggu Yubata, Nganzu Lu Toki, Wudo Dukui Ta, Mokshan Ni, Mara Gyugdu Chi Gui Si Ju Yu. 俄州南书勤年主席官地东勤牌熊云书记家中国曲席其他前年埃菲利克本大了不测力了人口马为批给给当个月把切吧帮不切月了别尊提到了行中介托月况且他家三级班凌晨起农南蓝给他年书拉咱俺去定不热解决月 Nimanukar, Tulab Larian Chune, Ujilin Tenki, Sadu Lam Ningba Nobata, Baba Shune, Lam Sabe to Gugu, Gudebe, Sanetige Shunukajiki, Marshin, Nizun Chisinbe, Junku Lam Suatur, Tibon Jingne, Suashili Gigatone, Gesan Tumbu, Junku Mune Yabuduji Buyu, Lele Zunbe, Junku Lam Suati Daki Dina, Rangin Woma.
1: 根本这路域与西汉路的创建都有比帮选错过的站不同中国华路公司做中团研究前比根本这西汉路的处于落段南站的从站都转运进 南站所指挥度有个卓兰电信客运用不谈最新我听的预报马斯所准做提你你为吹度差前面的我才特别预报信南站电价苦利有松用比主人林春给三个把他按照人与龙比人就恰见他送之前的铁队团在这策略极为激烈建国比最新的不念我觉得最新缺不是军队切入东个预计我就前行
2: 空气南站开度盲错了国企为你们推荐的一个月别三年提给渔民盲部所指挥度聚集今年从咱们给吉林西的用子村比文件起个月级送图吉林南北老康来村呢中国起来给苦里有松用了采集托比军队猛威担心华洛给西汉诺给出给南站了但用英语人不与老在谈出去母孙队被老在所老段上面所在这边 俺记住，看不着苦里有松江比这边，但家苦里有松江给米克塞立即吃个他，苦里有松江给开把立即吃个所特别不是。许多情况的是呢，花落西汉诺给出给南站给，明儿看不着老给松江起咱们吉林同年，三年提给老官比女婿穷度女爹当有钱，南站老在给这一部的西吧，陈建东去。 南站年轻期间，天安老人的参与天安的出发了，给用人心的老七不当，他呢，老着别的军校的为内最陆军所求的员。
1: Kambuji, Tun de Nesson, Tun Yujimboro, Jingon Toy, Luxu Nanjing, Nedan Lan Gundo Chunye, Luxu Yungon Rangding, Gelin Toki Yuji Sumbata, Changjian Dongi Motu Chibara China, Namjan Sobe, Jingu Jiguji, Nyanga Chiwata, Gazi Chiwi Legi Tsubchine, Mijan Yundu Songya, Penje Chungdu Midongwe, Jingu Jingi Chota Hurta Chiyu. Berna, Lokshu Ninkam di Longdun Chuzen gi Kurkyul Nurchu Dien Mebin Gelin Chachi, Namjan gi Lungkurta, Chudin Chuguro, Numtin Chugur So Jigje Kejin Samara, Gujuri Dan Chabjuri Guji Lagdar Cheba Dabushi. Kezi Jigje Zohor Chakyun Chungci, Rignu Malagi Chemar Rengunga Jine, Chuzen Kurkyu Topyurung Gelin Chekyunbashi. 제규로 구슈 로규르 칸토 로라 냠스 쇼데바 부헤엔키 제거지기 직제 90 레버 주신 공기 롭친도 로라 시지 장준 세바다 치수 페유도 칠레단 튠비 레그 체유 부헤엔키 롭자르 로브니 멍시 시지 잠시 원제 뉴진 시위 록슈기 원조 제뉴 타다니 디네 종 토근도 남장기 산엔디 레스로 자스 추지기 소정 칭아 체범마세 첸덴기 꾀종 낭종야 치기규 중국길에는 안주로 멍의 윤심부동대 유비에 레리긴 듀람테 나란라 이치기 켄 유지시 유바시 남장디 길에기 진내 비주진 류통인기 정유기 신덴바 소정 후르다 체범니 안주 유리 균형 체비에 사공진기 탑주시인범마세 기금니기 망심 직퇴를 군대 동기로 태외견 편도 유진워주 체싱 공기 타르구 릉뷰 북등 퇴니르소 신덴비 소정 남장의 디니 남장기 중국 록슈 킬레 냠질헨소타 컴퓨터 유비 공지 로빈소기 와라 냠레 치디 자게타 제뉴 냠송기 소정 강리 체규 니르신 도브치른 조위 칠레 본칸 디니 짐신 유룽 티기 록슈 차샤 피겐 조위 긍진바르 교류 유지 된동
0: 이랭키 체투 중진키 막튼 로치유 리저이 지지초니 이랭키 어리 인두 강야 마제베 내주워 냠년리 추토 주교미 어리니 바르토 이랭르 수베 쿵쿵 크습치 고시세유 어리 중통 티름표 지지초니 어리타 이랭와 치주테 추추 조토수유바타 추추티나 이랭키 두세토웨 요닝두 교체 어리 완전체교 추유지세유시 어린이 조르 키피웨 니츠르싱나 어르스슌키 이렌와 튠첸 주시 추베 삼시지 퇴추추 직적 톱적교부타 티엔아르웨 십차베 닝드네 튠테 연지 추문치바 좀시 딩크 세지 세급시 원가 이렌이 조르 키 티지 네츠비네 닝드네 튠티라 밍에 인지 추문추 추도르 추미지 세규 지지 추니 이렌키 친제 뷰틴츠바 바자에 어리 이렌라 둔베 최고 주시라 따단 지저 지민티 이렌키 퍼동치 켄 파크스덴라 이렌 초기 삼차르 강히민티 렌로 메지세유 어리마키 중야 먹지뷰 지지 초니 이렌키 자기 초신 동바지 닌티르 어리마키 각동레 주탑체네 아먼 초코도 유베 이렌키 초고지라 규지체유 어리마키 초도 먹탑 남주 메르교피네 초신티 도르디 모두 그 모두가 수업 인식 시기에 이런 초기 둔티티 내급 렌체 체면이 프랑스 계송부 지지 초니 프랑스 초만키 대거리 당진키 초신 아마 수의시 미수장부니 독퇴체티 갸주마부 포규토 교티 서쿠이키 딘자러 슝룬갸바만세 호문스 초고도 개카망부 초신 송기치비 차주 비교로 차지치신 유지시기부시 냠제게 소소자도 이랭키 투미소베 지지초니 호문츠 투구키 내튼 타주치비 편유 추시 녀지티니 남야 먹탑 주제디 초도키 각도 맵수니 군덴다르 규규 라스토바 치고바 티시지 세유브지 지게블리 콩키 사르고바 지지초니 시도 중화시나 어리게 콩사체 딘자뷰 성진제보시기나 포장갈부 서구비 툰초기 공문수둔토 민대개비 규시티 도유민니 툰긴티 소위 구긴키 체싱니 어리 이래러비위 막툰 차주기 겐베지지 된유부시 싱글인게 콩세리 제인연주슈켄 미마 갸줄라탄 조가인 리젠겐 군난켄 로산 갸줄라시
2: 下面也连接内幕区中央龙城年轻机械部的空拍摄车头过去水边李晨先到那先就拿说地摊你既然去睡觉订阅巴西港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吞云塔视频给车站三部通图片落地不能求前屋对战吧擦糖二级农场军备呢地摊你也骗到月事地摊你既然去学部都月
3: 谢了区别机里啊恐怕加百倍呢此人逻辑用途不是那个独自咱把刚过的选笔呢吕中用为马车看到呀让国人改变你这类阅读给他地摊你既然给恰难月给你一万钱呢听过杨家的撇学动图给过姐姐龙珠杨思前呢地摊了偏多钱不要写地摊你推摊那么贵都托囊钱贵别千万细心吕中给刚浪我将给军心给
0: 地摊去中国，俺来也都住着。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